是朋友讲给我，那天聊起我们，他这样笑着说。

0: 烦恼吗？
1: 小某人就是烦恼了，这就不是无聊了，是不是？闲的没事，你没事你干，没事你待着，
0: 找个班上，
1: 找个班上。

尘嘲，总是逃。

合唱，就连早晚市的叫卖声里都裹着幸福的韵律。每一声的歌唱都是生活的礼赞，每一段舞蹈都藏着日子里的滚烫。

0: 纵横海 FM 91.4延吉综合广播。
1: 这是延吉冷面，冰汤底沁透荞麦香，溏心蛋，辣白菜缀其间。

안녕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업 방송입니다. 저의 방송은 FM 91.4 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결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2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병원인 4월 10일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이 향량유치원 연하수학교에 이르러 손해나동을 위문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다채로운 활동으로 손해나동의 6.1절을 빛냈습니다. 연변용정 커시안팀이 홈에서 장춘하태팀과 2대2로 비겼습니다. 아래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6.1 국제아동절을 맞아 5월 29일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은 연결시 향량유치원 연하소학교를 찾아 소년아동들을 위문하고 주당위와 주정부를 대표해 전주 소년아동들에게 명절 축복을 보냈으며 교육 일선에서 부지런히 일하는 광범한 교원들과 교육사업일꾼들에게 진심 어린 위문을 전했습니다. 호가복은 전주 소년아동들이 습근평 총서기에 간곡한 가르침을 명심하고 어릴 때부터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르며 원대한 지향을 수립하고 지식을 잘 배우며 심신을 단련해 조국에 보답하고 고향을 건설하는 기동감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향량유치원에서 호가복은 선으로 미술창의관, 과학기술관 등 기능구역에 들어가 프로그래밍 유희, 모래 그림 창작 등 특색 수업을 흥미진진하게 관람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인사를 건네면서 그들의 동심과 풍부한 상상력을 거듭 칭찬하고 그들에게 명절의 축복과 함께 정성껏 준비한 명절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유치원 교양원은 아이들의 어린 시절 가장 부드러운 수호자이자 가장 친밀한 성장 동반자입니다. 이 일은 평범해 보이지만 모든 학부모의 간절한 기대를 짊어지고 있어 일이 힘들고 책임이 태산 같습니다. 광범한 교양원들이 유아의 심신 성장 법칙을 따르고 보육과 교양을 똑같이 중시하며 교양을 즐거움 속에 녹여내 아이들이 생활을 사랑하고 노동을 사랑하며 취미를 키우고 좋은 습관을 기르도록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놀이 속에서 배우고 동심을 유지하면서 성장해 그들이 근심 걱정 없고 행복하며 즐거운 어린 시절을 보내게 해야 합니다. 연하소학교를 찾은 호가복은 교정 환경을 살피고 어학예술과 노동미학 실천 과정을 참관했으며 아이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이 학습에서 진보하고 즐겁게 생활하며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축원했습니다. 학교 교수 청사에서 호가복은 학교에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 교육 사업을 전개한 정황을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5천여 년의 길고 긴 문명 발전 과정에서 우리나라 여러 민족은 공동으로 조국의 광활한 강토를 개척했고 통일적인 다민족 국가를 공동으로 창조했으며 휘황한 중국 역사를 공동으로 엮었고 찬란한 중화 문화를 공동으로 육성했으며 위대한 민족 정신을 공동으로 키워냈습니다. 전주 각급 학교에서는 신시대 당의 민족 사업의 새로운 단계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통성 증진이라는 방향을 긴밀히 둘러싸고 사상 정치 수업의 정신 고취, 인재 육성 역할을 확실하게 발휘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광활하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에서 여러 민족 인민은 모두 하나의 공동한 터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중국이며 모두 하나의 공동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중화민족이며 모두 하나의 공동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중국인이며 모두 하나의 공동한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줘야 합니다. 이로써 학생들이 유아 시기 학생 시대부터 올바른 역사관, 민족관, 국가관, 문화관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교육 인도해 어릴 때부터 당당하고 영광스러우며 자부심이 있는 중국인이 되려는 뜻을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소년아동은 조국의 미래이자 중화민족의 희망입니다. 소년아동의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인민이 만족하는 교육을 잘 운영하는 것은 당위와 정부에 밀어버릴 수 없는 책임입니다. 전주 각급 당위 정부에서는 소년아동과 소선대 사업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론述을 깊이 관철하고

0: 당과 국가를 위해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견지하며 소년 아동에 대한 지식 전수, 능력 배양, 가치관 형성 등 재반 사업을 통괄적으로 들어주어 조국의 미래와 민족의 희망을 잘 교육하고 키워내야 합니다. 각급 각종 학교에서는 덕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 임무를 단단히 다잡아 교수 내용을 1층 풍부히하고 교수질을 제고해 덕지 채미로가 전면 발전한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더 많이 양성해야 합니다. 광범한 교원들은 교육 사업에 대한 요래를 시종 유지하고 알심들여 인재를 길러내며 아이들이 성장하는 길에서 인솔자가 돼 그들이 인생의 첫 단추를 잘 꿰도록 돕고 학생들이 보국 한국의 큰 뜻을 세우고 책임을 다하는 분투자가 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석인 왕길보, 부조장 정권, 조직 속 관련 부문 및 연결시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상술한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그늘 시과학기술협회는 시직속 기관 당사위원회와 연합으로 기관 진입 조제 활동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과학자 정신 사진전과 최첨단 기술 상호작용 체험을 결합한 방식으로 많은 기관 간부들에게 사상적 깊이와 과학기술적 취미를 겸비한 과학보급 성년을 선사했습니다. 과학자 정신 사진전 구역에서는 전학삼, 등가산, 원룡평, 도유유, 남인동 등 과학자들이 조국에 충성하고 연구에 정진하며 정상에 도전하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집중 전시됐습니다. 과학기술 체험 및 전시구역에서는 스마트 로봇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모방형 로봇계가 현장 참가자들과 민첩하게 교감하며 드론 편대가 하늘에서 진영을 바꾸고 3D 프린터가 현장에서 다양하고 정교한 모형을 직접 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VR 체험 구역은 특히 인기가 높아 상당수 기관 간부들이 차례로 체험에 참여하여 가상현실 기술이 가져다주는 독특한 과학기술의 매력을 깊이 있게 느꼈습니다. 시과학기술협회 부주석 장효명은 시과학기술협회는 과학을 숭상하고 인재를 존중하며 예리하게 혁신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연길의 고품질 발전에 힘을 보태고 활력을 더할 것이라 했습니다.
0: 5월 30일 2026 시즌 중국 축구 갑급 리그 제10라운드 경기에서 연변 룡정 거시안팀은 홈장에서 장춘 아태팀과 2대2로 비기며 홈 5연속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전반전 시작 후 양팀은 거친 몸싸움을 펼쳤으며 경기 템포는 매우 빨랐습니다. 전반 2분경 상대팀이 코너킥을 페널티 구역 안으로 차넣었고 상대팀 선수가 헤딩으로 골문을 열어 장춘 아태팀이 1대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22분경 연변팀이 코너킥 기회를 얻었고 도밍고스가 직접 슈팅하여 공이 골망을 갈랐으며 이로써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전반전은 양팀 1대1로 종료됐습니다. 후반 56분경 도밍고스가 프리킥을 페널티 구역 안으로 차넣었고 공은 골키퍼에 의해 전해졌습니다. 김태연이 이어서 강슛으로 득점했으나 주심은 반칙이 먼저 있다고 판정하여 득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58분경 상대팀 선수가 페널티 구역 안에서 헤딩으로 득점하여 장춘 아태팀이 2대1로 다시 앞서 나갔습니다. 81분경 포브스가 페널티 구역 안에서 강슛을 날렸으나 공이 골대를 스치며 나가 득점 기회를 놓쳤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도밍고스가 프리킥을 성공시켜 연변팀이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연변팀은 장춘 아태팀과 2대2로 비겼습니다. 이번 라운드 종료 후 연변 룡정 거시안팀은 3승 6무 1패로 승점 15점을 기록하며 순위표 5위에 자리 잡았습니다. 6월 14일 저녁 7시 30분 연변 룡정 거시안팀은 원정에서 남통지온과 제11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1: 76번째 6.1 국제아동절을 맞으며 우리 시 각 관련 기관에서는 알차고 다양하며 교육과 오락을 겸비한 주제 활동을 개최해 아이들이 웃음과 즐거움 속에서 성장하고 보살핌 속에서 꿈을 향해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의 지도 아래 시문화관에서 주최한 6.1 국제아동절 특별 문예공연이 시문화관 극장에서 펼쳐졌습니다. 현장에는 전시 사회예술양성기관의 소년아동들이 무대에 올라 군무, 중창, 가야금 중주, 댄스 등 14개의 정체로운 절목을 번갈아 공연했습니다. 아이들은 우렁찬 노래소리, 우아한 춤사위, 능숙한 연주로 의기양양한 어린이의 품격과 적극적이고 향상된 정신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학부모들은 각자 휴대폰으로 이 순간을 기록했고

0: 광장 안에는 박수 소리와 웃음 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며 곳곳에 경사스럽고 평화로우며 따뜻하고 즐거운 명절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시 부녀연합회는 시 과학기술협회, 시 총공회와 함께 6일 아동절 맞이 가족 과학기술 보급 실천 활동을 개최했습니다. 전시 20여 세대 가정이 참여해 몰입형 체험 학습과 재미있는 가족 교류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연길 공룡 박물관에서 해설자는 이해하기 쉽고 생동감 넘치는 방식으로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고대 생물의 진화, 지역 고생물 발전 등 지식을 보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각종 진귀한 화석 전시품을 가까이서 감상하며 자연과학의 신비로움과 매력을 직접 느꼈습니다. 이어서 시과학기술관에서 재미과학 실험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직접 조작하고 재미있게 협력하는 형태로 학부모가 아이들과 함께 과학 실험에 참여하고 과학 원리를 탐구하도록 하여 과학 교육이 가정으로 일상으로 스며들도록 촉진했습니다. 연변박물관은 정성스럽게 일곱 빛깔 동심 즐거운 6일 주제 길일 활동을 마련했습니다. 활동 현장은 동심이 가득하고 따뜻함이 넘쳤습니다. 연변박물관은 아이들을 위해 풍선, 엽서 등 정교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작은 구슬꿰기 수공예 체험, 무형문화재 오칠부채 무료 체험을 통해 아이들이 녹종석과 백종석의 고대 용도를 이해하고 무형문화재 오칠부채 수공예 창작에 참여해 직접 전용 오칠부채 작품을 만들며 손끝으로 하는 실천을 통해 동양미학의 매력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활동 기간 아이들은 연변박물관의 5대 기본 전시와 2대 临시 특별 전시를 나누어 관람했습니다.
1: 6월 1일, 기자가 시 기상국으로부터 알아본 데 의하면 이번 주 우리 시는 기온이 정상이고 강수가 현저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기온은 섭씨 16.5도 저우로 왕년 같은 시기보다 섭씨 0.3도가량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기온은 전반에 높고 후반에 낮을 것으로 보이며 1일부터 3일까지는 기온이 다소 높다가 4일부터 기온이 뚜렷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강수량은 40mm 좌우로 왕년 같은 시기보다 22mm가량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강수 과정으로는 1일 밤부터 2일 낮까지 소나기 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3일 낮 소나기 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4일부터 7일까지 저온을 동반한 흐리고 비가 계속되는 날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부문은 4일부터 7일까지 기온이 지속적으로 낮고 강수량이 뚜렷이 많기에 저온 장마 및 일조 부족이 농작물에 미치는 불리한 영향을 주의하여 예방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논밭 관리를 강화하며 농작물 육묘 생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벼 이양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주비 오는 날이 많아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바, 특히 대학 입시 기간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날씨 정보를 미리 체크하고 교통 상황을 고려하여 이동 시간을 합리적으로 계획하며 우산을 챙기고 교통안전에 留意할 것을 주의 주었습니다. 2일부터 3일까지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있기에 우박, 돌풍 등 기상재해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더러 감기 등 질병을 예방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0: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열의 과곡화, 방송 담당의 서윤옥 출임이었습니다.
2: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1: 인파로 붐비는 수상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2: 민속원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 풍정을 체험합니다.
1: 공룡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 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2: 곳곳의 감각적인 커피숍에서는 은은한 커피 향 속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1: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직접 체험하고 감수하면서 그 일원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가사입니다. 두만강 거슬러서 그림 같은 칠백리길, 선봉령 깊은 산속 터널 지나 찾은 백산, 친구된 손님들과 얼싸안고 돌아가니 민송도 너울너울 백도라지 춤을 추네. 고향의 강이여 기쁨 싣고 흘러흘러라. 산과 물 이어지듯 우리 인연 영원하라. 한철호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네, 6월부터 1년에 새로운 법규 정책들이 시행됩니다. 어떤 것들인지 먼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요령 배달을 단속하고 온라인 음식점의 전 과정을 엄격히 관리합니다.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고 먹는 것은 안전을 우선으로 합니다. 6월 1일부터 온라인 음식 서비스 경영자 식품 안전 주체적 책임 감독 관리 규정이 정식 실시됐는데, 이는 온라인 음식 서비스 식품 안전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 안전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다음, 피로 운전 인증 규칙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공공안전업계 권장 기준인 동력엔진 차량 운전자 피로운전 인증규칙이 6월 1일부터 실시됐는데, 인증규칙에 따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로운전으로 인정합니다. 첫 번째, 4시간 이상 연속 운전, 무정차 또는 주차 휴식 시간이 20분 미만인 경우. 두 번째, 자동차 운전자가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2시간 이상 연속 운전하고 쉬지 않거나 휴식 시간이 10분 미만인 경우. 세 번째는 자동차 운전자가 24시간 내 루적 운전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다음, 질병 통제 영역의 8가지 새로운 표준이 실시됩니다. 6월 1일부터 국가질병통제국에서 발부한 8가지 표준이 정식 실시됐습니다. 각각 5수종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측 기술 규범, 기생충병 명사 용어, 학생들에게 흔한 질병과 건강 영향 요인 검측 기술 규범, 전자 의무 기록에 기반한 전염병 증후군 검측 데이터원, 전염병 검측 예비 경보 기본 업무 지표 체계 지침, 실험실 병원 검측 업무 협동 데이터집, 실험실 병원 검측 협동 정보 인터페이스 기술 규범, 상해 예방 통제 용어 표준 등입니다. 다음, 영업 비밀 보호를 보완하고 고수준 개방을 호위합니다. 6월 1일부터 영업 비밀 보호 규정이 실시됐습니다. 새 규정은 법률 조항을 세분화하고 국제 규칙에 접목해 보호가 명확하고 체금할 수 있게 하며 높은 수준의 개방을 견인합니다. 다음, 훈련 심사를 규범화해 안전 생산 사고를 예방합니다. 6월 1일부터 특수 업무 인원 안전기술 훈련 평가 관리 규정이 시행됐습니다. 규정은 특수 업무 인원 안전기술 훈련 평가 업무를 표준화하고 특수 업무 인원의 안전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며 생산 안전 사고를 예방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은 급수 안전을 보장해 민생 발전을 호위합니다. 급수 조례가 6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조례는 급수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급수 안전을 보장하며 급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경제사회 발전과 인민생활의 수요에 더잘 적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음, 자원과 생태 보호를 강화하고 광업 고품질 발전을 추진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광물자원법 시행 조례가 6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조례는 개정된 광물자원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고 광물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며 광물자원과 생태 환경 보호를 강화하고 광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며 광물자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배상에 관련해 새로운 규정이 시행됩니다. 6월 30일부터 도로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 심리 적용 법률의 약간한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이 정식 시행됩니다. 해석은 총 12조로 책임 주체, 책임 인정, 배상 계산, 절차 규정 등 방면에서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네, 오후만 되면 졸리는 이유, 단순히 잠 부족 때문일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경우

경험을 합니다. 점심 식사 후 특히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졸음이 몰려오고 머리가 멍하며 집중력이 흐트러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제 밤에 잠을 잘 못 잤나 하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렇게 규칙적으로 찾아오는 오후 졸음 뒤에는 혈당 변동, 점심 식단의 영양 구조, 갑상선 기능, 장 건강 등 다양한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혈당의 급격한 변동이 가장 흔한 오후 졸음의 유발 요인일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 때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고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돼 혈당이 정점에서 빠르게 하락하는 반응성 저혈당이 발생합니다. 저혈당은 뇌의 경계심을 억제해 어지러움, 무기력, 졸음 등 증상을 유발합니다. 이 현상은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 즉 당뇨병 전 단계 환자에게서 특히 두드러집니다. 이들은 인슐린에 대한 반응이 둔감해 혈당을 낮추기 위해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해야 하고 그 결과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히 변동하게 됩니다. 해결 방법은 점심 식단의 구성을 조정해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늘려야 합니다. 현미, 통밀빵 등의 잡곡을 주식으로 선택하고 충분한 채소와 고품질 단백질을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갑상선 기능 및 철분 결핍이 자주 간과되는 원인일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신진대사를 늦추고 에너지 생성이 부족하게 해 지속적인 피로와 졸음으로 나타납니다. 오후뿐만 아니라 아침에도 쉽게 깨어나지 못하고 추위를 많이 타며 체중 증가, 피부 건조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면 갑상선 기능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의 경우 철결핍성 빈혈이 가임기에 매우 흔합니다. 철은 이토콘트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핵심 보조인자로 철이 부족하면 세포가 ATP를 효과적으로 생산하지 못해 피로와 졸음이 나타나며 특히 오후에 그 증상이 두드러집니다. 월경량이 많거나 채식주의자, 위장관 흡수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고위험군에 속합니다. 또한 비타민 D 결핍도 만성 피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현대인은 장시간 실내에서 일하고 햇빛 노출이 부족해 비타민 D 수치가 전반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초위를 많이 타거나 체중 증가, 안색이 창백한 증상이 있다면 갑상선 기능, 혈청 페리틴, 비타민 D 등의 혈액 검사를 권장합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오늘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호공의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수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적 전통 채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0: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가는 인생 이야기 문화 코너 돌아보는 내 인생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문화 코너 오늘 시간에는 첫 순서로 김희자 씨의 우리 말과 우리 아들을 보내드립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1: 어머니, 밥 잡수세요.
0: 아들애가 나의 옆에 와서 손을 잡으며 주방으로 끄당긴다.
1: 오, 알았어.
0: 나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애와 함께 식탁에 마주 앉았다.
1: 어머니, 맛있습니다.
0: 연이어 건네는 아들애의 표준적인 조선말이다. 나는 맛깔스레 먹어주는 아들애의 모습을 지켜보느라니 흘러간 일들이 눈에 삼삼이 밟혀온다. 지금부터 10여 년 전, 애가 유치원에 다닐 적에 내가 무슨 궁리하고 그랬는지 한쪽반에 붙였다. 이어 소학교, 초중, 줄곧 한쪽반에 다녔다. 아마도 남자애니 앞으로 중국 사회에서 큰일을 하려면 한어를 잘 해야 된다는 부모의 욕심인지도 모르겠다. 간혹 애를 데리고 한족 친구들한테 놀러가거나 지어 집 부근의 슈퍼 한족 아줌마가
2: 저 아이즈 한유 쇼도 저머 허와 왜 한주 아이즈나
0: 하면서 우리 군이가 조선족인 거 근본 몰랐다는 말을 들을 때면 애들의 언어에 대한 접수력과 유창하고 빈틈없는 한우 발음에 저도 모르게 흡족할 때가 있었다. 헌데 애가 어릴 적에는 그나마 철이 없어서 괜찮았는데 점점 크면서 애는 한우로 우리 부부는 조선말로 말하다 나니 서로 간의 소통이 잘 안 되어서 오해가 생길 때가 적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모여서 이야기꽃을 피울 때면 올리보고 내리보고 무슨 말인지 몰라서 나한테 물어보고 누나한테 물어보고 지어 재미가 없는지 한쪽 구석에서 핸드폰만 뚜지기도 했다. 한 번은 아빠하고 다툼하고 할아버지한테 전화하여 지원받는다는 것이 도무지 소통이 안 돼요.
1: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0: 단마디 말만 연속 곱씹고 할아버지는 또 전화 한쪽에서
1: 뭐? 뭔 뭐라는 게야?
0: 하는 소리만 들렸다. 그러한 장면들에 맞대울 때마다 나는 저도 모르게 나 자신을 돌이켜보지 않을 수 없었다. 애가 그래도 조선족인데 자기 민족의 언어를 이렇게 몰라서야. 순간 애한테 조선말을 배워줘야겠다는 의무감이라 할까 강렬히 느꼈다. 그때로부터 방학이면 조선말 교과서를 사가지고 우리말 모음 자음부터 시작하여 쌍받침까지 매일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의 학습을 견지했다. 그 외 신문 같은 것도 갖고 와서는 간단한 보도 같은 거 애한테 반복하여 읽게 했다. 처음에는 발음이 잘 되지 않아 여행을 묘행으로 남산을 난산으로 자꾸 읽어 집 사람들을 웃길 때도 있었다. 나는 애한테 타격이 될까? 군이야, 잘한다. 하며 용기와 배우려는 욕망을 북돋아주는 한편 반복하여 발음 연습을 시켰다. 비록 떠벅떠벅하면서 읽었어도 끈질긴 노력을 거쳐 기본 보기와 읽기는 그나마 잘 되어가고 있었다. 애가 올해 고중시험을 쳤는데 방학기간 어떠한 형식으로 애한테 우리말을 가르칠까 고민하던 차 음악에 흥미를 갖고 있는 아들한테 외국에서 오신 성악 선생님을 찾아서 우리말 노래를 가르쳐 주었다. 애를 데리고 왔다지만 한족 학교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는 은근히 근심하는 선생님의 표정이다. 군이 어머니, 군이하고 함께 들어와도 좋습니다. 나는 그러기로 하고 애와 함께 첫 수업에 참가했다. 소파에 깊숙이 앉은 나는 지그시 구리를 지켜보면서 나의 일에만 열중했다. 구리도 일에 몰두하는 엄마의 모습을 곁눈질해보고는 물으려던 말도 꼴깍 삼키면서 선생님의 강의에 전신을 다해 몰두하고 있었다. 구리 어머니, 구리가 이렇게 말을 다 알아들을 줄 몰랐습니다. 내가 괜한 근심을 했습니다. 발음도 어쩜 이리도 똑똑한가? 선생님은 웃음꽃을 피우며 칭찬을 하신다. 지금은군이가우리민요아리랑으로부터시작하여우렁찬목소리로십여수의우리말노래를곧잘부른다여기까지쓰고나니알퐁스도테의마지막수업에서아멜선생님의어떤민족이든자기의언어를잊어서는안된다던얘기가불쑥떠오른다이야기는프랑스가프로이센에게정

합당하는 시기를 배경으로 브란츠가 공부보다는 뛰어놀기를 좋아하던 차, 아멜 선생님의 마지막 수업에서 자신의 민족 언어를 소홀히에 대한 것을 깊이 후회한다. 마지막 수업에서 프란츠는 식민 지배의 환경 속에서 모국어를 배울 수 없었지만 우리는 지금 중국의 우월한 소수민족 정책 하에서 우리 민족의 글을 마음껏 배우고 쓸 수 있다. 모국어는 한민족의 언어이자 문화이다. 하물며 우리가 열심히 쓰고 배우지 않을 이유가 뭐겠는가. 우리는 나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민족의 문화와 언어를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창문 밖으로 아침 햇살이 나와 우리 구리를 따뜻이 비추어준다. 어머니, 잘 먹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말과 글을 배우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희자 씨의 우리말과 우리 아들을 읽어드렸습니다. 요즘은 정말 우리말이 많이 빛을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 정말 경종을 울려주는 그런 좋은 문장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장을 함께하면서 제가 오늘부터 한 가지 할 일이 더 생긴 것 같습니다. 네, 보통 뭐 우리 세대는 한종말에 그렇게 유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자식들한테 조금 대리만족을 느끼면서 한어를 많이 중시했던 것도 없지 않나 있는데요. 김희자 씨의 이 글이 정말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경종을 울려주는 좋은 그린 것 같습니다. 황인순 씨의 우리말 꽃 피웁니다. 듣고 갑니다.

0: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가는 인생 이야기 문화 코너 돌아보는 내 인생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정선아의 해피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문화 코너 돌아보는 내 인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계속해서 최용숙 씨의 아버지의 눈물 함께합니다. 1970년 여름의 어느 날 우리 마을에 하방호로 내려왔던 옥준애가 연길로 돌아가게 된다는 소문이 동네에 쫙 퍼졌다. 옥준은 소학교 4학년 때 우리 마을로 이사왔다. 날씬한 몸매에 하얀 얼굴, 모루알같이 까만 눈을 가진 옥준은 얼굴이 이쁜 데다가 옷까지 공주처럼 곱게 입었다. 옥주는 우리 반에 오자마자 남학생들의 눈길을 몽땅 뺏어갔을 뿐만 아니라 여자애들도 그 애와 놀기 좋아했다. 선생님이 옥주를 나와 한 책상에 앉혔기에 우리는 아주 사이좋게 보냈다. 이런 옥주가 이사를 간다니 몹시 서운했다. 옥주와 친하게 보내던 몇몇 친구들 중 누군가 다음 일요일 연길에 같이 가서 기념사진을 찍자고 발동을 걸었다. 모두 찬동했고 나도 아무 고려 없이 그러자고 대답했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며칠 후 연길로 간다고 생각하니 마음은 온통 기쁨으로 차 넘쳤다. 그런데 집에 가까워지자 걱정이 앞섰다.
1: 돈은 어쩌지? 차비 20전, 사진값 20전, 점심값 10전, 적어도 50전은 있어야 하는데. 아니야. 차비는 무슨. 소학생도 아닌데, 이젠 중학생인데.
0: 매일 10리씩 걸어 소학교를 다녔고, 이젠 또 매일 15리씩 걸어 공사마을 중학교로 다니는 나에게 연길까지 30리 길은 큰 문제가 아니었다. 차비 20전 빼면
1: 그럼 30전만 있으면 되는데.
0: 나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1: 그런데 이 돈 30전을 누구와 달라지?
0: 그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방금까지 넘쳐나던 기쁨이 가뭇없이 사라지고 가슴이 침침해 났다. 우리 집은 째지게 가난한 것은 아니지만 아홉 식구의 노동력이라고는 아버지와 엄마뿐이어서 1년 수입이 얼마 안 됐다. 거기에 공부하는 학생이 넷이다 보니 매일 여기저기서 필기장 사겠다, 연필 사달라는 소리가 그칠 사이 없었다. 그때마다 한숨 쉬는 엄마를 많이 보아온 나였기에 학교일도 아니고 친구들과 사진 찍으러 가겠다고 손을 내민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미 친구들과는 가겠다고 약속했으니 이 일을 어쩔까? 다른 애들 같으면 그래도 의대 엄마한테 돈을 달라고 할 것이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엄마가 계모였던 것이다. 세상 물정 좀 알기 시작해서부터 다시 말해 우리 엄마가 나를 낳은 엄마가 아니라는 것을 안 순간부터 저도 모르게 눈치 생활을 해왔던 것이다. 물론 우리 엄마는 나를 잘 대해주었다. 우리 집에 오셔서 낳은 내 아래 두 동생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호되게 꾸짖었지만

0: 안. 전처 자식인 나와 오빠만은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옛날 이야기와 동화책 속에 나오는 못된 계모들에 비해 더없이 착하고 인자하여 난 참 다행이야 라고 혼자 생각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때로는 이런 엄마가 어쩐지 두려웠다. 그래서 학교에서 거두는 꼭 필요한 돈만 엄마하고 달라고 했다. 이때 문득 머릿속에서 아버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나는 곧바로 도리머리질했다. 아버지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안겨본 기억이 없고 여태껏 아버지와 한번 놀아본 기억도 없다. 어디 그뿐인가? 아버지는 종례로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다. 그냥 하루 종일 굳은 얼굴로 지냈다. 집에 오셔서 어쩌다 웃는 것은 막내 여동생이 아버지 하고 부르며 달려가 안길 때뿐이다. 나는 그런 아버지와 말하기조차 싫었다.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아버지에게 뭘 해달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할 수 없지. 그래도 엄마와 말하자. 엄마가 기분 좋을 때 말하면 줄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저녁에 일밭에서 돌아온 엄마의 기색을 보니 말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웃음기라고는 전혀 없고 피곤기만 명력했다. 하긴 아침 일찍부터 두 벌 논김 매러 나가셨고 돌아올 때에는 돼지풀을 한 주머니 이고 오시지 않았던가. 저녁 식사가 끝나자 나는 여느 때와 달리 눈칫껏 설거지를 도와 나섰다. 설거지를 마치자 엄마는 피곤하시다면서 일찍 자리를 펴고 눕는 것이었다. 내 속은 바질바질 타들어갔다. 후회하기 시작했다. 공연이 친구들과 약속해놓고 이렇게 속탈 줄이야. 내일 학교 가서 친구들과 안 가겠다고 말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며 숙제도 하지 않은 채 할머니 곁에 누웠다.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는다. 언제나 생글생글 웃으며 반겨주던 옥주의 고운 얼굴이 떠오른다. 또 다른 친구들의 얼굴도 떠오른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짓말쟁이라고 놀려줄 것 같았다. 안 돼. 연길로 가야 해. 내일 말하자. 아직 하루가 있는데 뭐. 이튿날은 토요일이었다. 나는 수업이 끝나자 불이 나게 집으로 왔다. 절반은 다름박질했다. 해지기 전에 마을 뒤편 버들방천에 가서 버들버섯을 캐려고 마음먹었던 것이다. 며칠 전 버섯을 한 광줄이 캐오니 할머니가 감자와 함께 놓고 찌개를 끓였는데 온 집 식구들이 매우 좋아했다. 특히 엄마가 제일 맛있게 들던 기억이 떠올랐던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인지 버들방천을 샅샅이 훑었지만 버섯은커녕 버섯 그림자도 보지 못했다. 빈 광조리를 들고 집에 돌아오니 남동생이 도랑물에서 놀다가 하얀 소선대복을 적셔 엄마한테 야단 맞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날 저녁 나는 또 엄마와 연길 가는 일을 말하지 못했다. 온 밤 자지 못하고 끙끙 랭가스만 날았다. 일요일 아침 애들과 약속한 시간이 다가왔다. 온 집 식구들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밥상 둘에 나누어 앉아 아침 식사를 했다. 남자들은 웃상에, 여자들은 아랫상에 둥그렇게 앉아 말도 없이 식사했다. 나는 밥이 목에 넘어가지 않았다. 몇 술 뜨다 말고 일어나 뽐뿌가로 가서 물독을 들여다보았다. 물이 얼마 없었다. 나는 뽐뿌를 찾기 시작했다. 아무튼 무슨 일이라도 하고 말을 꺼내면 혹시 어쩌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이다. 벽시계를 쳐다보니 이제는 반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지금 말을 꺼내지 않으면 안 되는 관건적인 시각이 닥쳐왔다. 엄마. 그럼 고개를 뚝 떨구고 뽐뿌에서 손을 떼고 말았다. 왜 연길 가려고? 무슨 일이 있니? 갑자기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1: 우리 반 옥준이가 이사가서

0: 동미들과 사진 찍으러 연기를 가자 했습니다.
1: 나는 구세주가 나타난 것 같아 무슨 정신이었던지 얼결에 실토하고 말았다. 이때 아버지는 곧바로 일어서더니 생각 밖으로 벽에 걸려있는 우듯 호주머니에서 돈지갑을 꺼내는 것이 아닌가. 나는 놀란 눈길로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이걸 가지고 가거라. 아버지가 건네주는 것을 받아보니 불구스런 50전짜리 지폐 한 장과 0장짜리 양표 한 장이었다. 나는 너무 기뻐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드릴 생각은 더구나 못했다. 은행 아버지께 말씀드리면 될 것을 내가 왜 이걸 몰랐지? 허나 기쁨도 잠깐. 얼른 떠나려고 내가 웃방에 들어가서 미닫이를 닫고 옷을 갈아입으려는데 정조 칸에서 벼락치듯 하는 아버지의 성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아버지의 부릅뜬 두 눈에서 분노가 이글거렸다. 두 손은 엄마의 목덜미를 어찌나 꽉 잡아쥐었는지 엄마는 꺽꺽거릴 뿐 아무 말도 못했다. 이복의 아애비 말로 하오. 이손좀 놓고 말로 하오. 할머니가 울면서 아버지의 왼손을 잡아당기는데 두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했다.
2: 아부제 이손 없어. 제발 이손 없어.
1: 오빠도 이렇게 애원하면서 아버지의 오른손을 잡아당기고 있었다. 구들 바닥을 보니 밥상이 뒤번져지고 그릇과 음식들이 어수선하게 널려 있었다. 너무나도 갑작스레 발생한 일이라 겁에 질린 동생들이 벽 한켠에 몰려서서 바들바들 떨면서 어쩔 바를 몰라 했다.
0: 아부제, 내 연기를 알가겠습구만. 내안 가면 되잼동. 제발 엄마를 그러지 맙소.
1: 이 광경을 보고 울먹거리며 겨우 이렇게 말을 마친 나는 아버지에게 받았던 돈과 양표를 구두에 확 내던지고 왕왕 울면서 주저앉았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오른손을 놓더니 주먹을 쥐고 엄마의 얼굴을 향해 힘껏 내리쳤다. 이때 오빠가 등을 돌려 엄마를 막아섰다. 주먹은 다행히 오빠의 뒷잔등에 통 하고 떨어졌다. 오빠의 비명소리에 아버지는 그만 잡았던 손을 놓고 물러섰다. 할머니는 얼른 엄마를 밀고 옷방에 들어가 미닫이를 닫아버렸다. 오빠는 나를 흘겨보며 아버지를 부엌 마루 쪽으로 당겼다.
3: 지지 잘하다. 오늘은 어째 이래오?
0: 아메, 나도 모르겠었구만. 어째서 그런 말 했는지. 아무리 그렇다고 애들 앞에서 이래도 된다.
1: 옷방 미닫이 너머로 할머니의 타이르는 목소리와 엄마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바로 이때 친구들이 나를 부르는 소리가 대문 밖에서 들려왔다. 나는 친구들이 집에 들어와 이 광경을 볼까봐 벌떡 일어서 밖으로 뛰어나갔다. 손등으로 흐르는 눈물을 훔치는데 눈물은 어쩐지 그쳐지지 않았다.
0: 너 웬일이야?
1: 눈물 범벅이 된내 얼굴을 본 녹주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다급히 물었다.
0: 응? 나? 배 아파. 너무 아파. 이렇게 눈물이 자꾸 난다.
1: 다른 애들도 놀란 눈길로 쳐다보는 것이었다.
0: 이 안에서 어쩌지? 약속 못 지켜서 너희들만 가.
1: 말을 마치고 나는 획 돌아섰다. 그러고는 더 크게 소리치고 주저앉았다.
0: 너네 빨리 가.
1: 상황을 파악했던지 친구들은 곧바로 돌아섰다. 친구들의 말소리가 점점 멀어지자 나는 고개를 들어 애들이 떠나간 동구 밖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고운 옷을 차려입고 멀리 사라지는 친구들을 보노라니 뜨거운 눈물이 또다시 흘렀다. 뚜벅뚜벅. 문득 무거운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려보니 집을 나선 아버지가 내가 있는 골목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시고 있었다. 내 곁에 가까이 와서 걸음을 멈춘 아버지는 두 손으로 나의 어깨를 붙잡고 측은한 눈길로 한창 바라보셨다. 무슨 말씀을 하실 듯 입술을 실룩거리던 아버지께서는 결국 한마디도 못하셨다. 나는 서러움이 북받

저 저도 모르게 아부제라고 부르며 아버지 품에 와라앉았다. 아버지는 두 손으로 내 등을 가볍게 다독이다가 천천히 돌아서셨다. 순간 나는 아버지의 눈가에 뭔가가 번뜩이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분명히 아버지의 눈물이었다. 저기 바자굽을 지나 고개를 푹 숙이고 맥없이 걸어가는 아버지. 구부정한 아버지의 뒷잔등이 조금씩 들먹이고 있었다. 최영숙 씨의 아버지의 눈물 읽어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말 마음이 아팠던 일들이 오늘날에는 다시금 또내 인생의 추억으로 살아.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20여 년이라는 긴 시간, 매일 아침 8시, 오후 4시면 저희 방송에서 흘러나오던 그 따뜻한 목소리의 주인공, 김설아 아나운서입니다.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어릴 적 아버지께서 사주신 마이크를 손에 들고 아나운서의 꿈을 키웠고 무려 24년간 마이크 앞에서 마음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주신 김설아 아나운서님의 이야기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

0: 사람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2: 네, 먼저 오늘 또 특별히 네 저희 앞에 또 앉아 계신 네, 김소라 아나운서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 네, 매주 저희 옆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네. 마주 앉아 계시니 느낌이 참 묘한 것 같습니다.
3: 네, 그렇습니다. 저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2: 그렇죠.
3: 후배이자 방송 파트너였던 조율광 씨랑 오늘은 또 다른 역할로 이렇게 마주 앉게 돼요. 감개무량합니다.
2: 네.
3: 아까 그 오프닝 멘트에서 저도 살짝 네. 인사를 하고 그 멘트 이어나가려 했거든요. 습관이 참 무섭죠.
2: 그렇죠. 네. 네.
3: 사자성어 역지사지가 오늘의 이 경우에 딱 어울리는 것 같죠.
2: 네.
3: 네. 그동안 이 자리에 앉으셨던 랩인들은 과연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네, 오늘은 제가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이네요.
2: 네.
3: 잘 부탁드립니다.
2: 아유,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네. 뭐, 그동안 선생님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저희도 같이 프로그램을 했지만,
3: 네. 네.
2: 또 막상 이제, 오늘이 선생님과의 마지막 방송이라고 생각하니
3: 네.
2: 느낌이 참 묘하기도 하고
3: 그렇죠.
2: 네, 네.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3: 저도 아쉽고 그러네요.
2: 네, 오늘은 또 선생님께는 아주 특별한 날이죠.
3: 네, 그렇습니다. 22여 년을 몸담갔던 사랑하는 직장과 작별 인사를 하는 정년 퇴직의 날입니다.
2: 네.
3: 또한 제가 살아온 과정들을 되돌아보는 계기로도 되어서 참으로 뜻깊고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그런 날이기도 하네요.
2: 네, 어찌 보면 선생님한테는 또 제 2의 인생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네. 그런 날이기도 한데요.
3: 그런 것 같습니다.
2: 네, 오늘은 특별히 또 선생님의 네 그동안 듣지 못했던 몰랐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네 저희 청취자분들하고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제 아나운서의 꿈을 키우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떡잎부터 남달랐던 아이셨다면서요.
3: 네, 저희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할라 치면
2: 네.
3: 아마 지금 애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시절 사람들은 공감할 만한 그런 에피소드가 참 많았습니다.
2: 네.
3: 네, 저는 고급 지식인이자 고위급 간부셨던 자애로운 아버지와 네,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현모양처이신 자상한 어머님 슬하의 이남일녀 중 막내딸로 온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구김살 없이 살아온 아이였습니다.
2: 네.
3: 네, 잠자리 채들고 아랫마을 윗마을 뛰어다니며 울바자에 내려앉은 잠자리 잡기에 여름이 없던 천진난만한 아이였고 또 동네 병원집 언니네 사랑채에서 베개 조사기로 주사를 넣으며 병원 놀이를 했던 장난꾸러기 아이.
2: 네.
3: 또 락하산 놀이를 한다고 벽돌 담장 위에서 우산을 들고 뛰어내릴 뻔했던 말괄량이.
2: 네.
3: 네, 무더운 여름 방학 때 죽은 병아리를 마을 도랑가에 묻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곤 그새 꼭 살아났을 거라 믿고 파헤쳤다가 아유 득실득실한 구더기 때문에 기겁을 했던 호기심 많은 아이.
2: 네.
3: 한겨울 열리지 않는 자물쇠를 얼어서 녹인다며 호호 불다가 입술이 붙어버려 난리를 쳤던 엉뚱하고 장난기가 많았던
2: 네.
3: 막말로 그냥 남잡을게 아이였습니다.
2: 아유, 네.
3: 네, 하지만 또 삼촌 집에 놀러 가시는 할머니를 역전까지 발에다 쓰며 어쩌다 생긴 용돈 1원을 할머니 손에 꼭 쥐어주던 마음 따뜻한 선우이기도 했지요.
2: 네.
3: 네, 8살 나이가 어떻게 할머니한테 자기 용돈을 줄 궁리를 했지 하며 또 친척들의 칭찬을 듣기도 하고요.
2: 네, 그랬었군요.
3: 네, 네. 그러다 소학교 3학년 때 다른 마을에 새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네, 즐거웠던 동년 시절을 잠시 접게 됩니다.
2: 네.
3: 내 반급 친구들도 없고 또래들도 별로 없는 조용한 마을이다 보니까 또 샘도 살짝 들 때가 되다 보니까 네, 그 성격도 조용해지더라고요.
2: 네.
3: 네, 그 시기 저희는 다른 집과 많이 다른 좋은 주거 환경에서 살았는데요. 저는 그때 잡지나 소설책을 비롯한 많은 책들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2: 네.
3: 네, 그래서 글짓기 수준도 나날이 향상되어 제가 쓴 작문들은 졸업학년 때 복습 제강으로도 프린트되고 네, 중학교에 가서는 작문 경연에도 참가하면서 네, 중학생 작문선

0: 네, 글이 실리며, 네, 처음으로 원고비도 타보고, 책들도 상으로 받는 등 영예를 받아 안으며, 네, 글짓기에 소질을 보이게 됩니다.
1: 네, 글짓기에도
0: 네.
1: 소질이,
0: 아우,
1: 네,
0: 그렇습니다.
1: 가분하셨네요.
0: 네. 자, 그리고 아까 떡잎부터 남다르지 않았나 여쭤보셨는데요.
1: 네.
0: 사실 저희 어린 시절 유일한 오락 생활은 라디오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1: 아, 네.
0: 네. 저는 주로 이 과학 할아버지와 꽃보니, 문예 극장 등 방송을 많이 들었는데,
1: 네.
0: 그 당시 주로 아역 배움을 많이 하셨던 박미자, 조월선, 고호자 등 선생님들이, 저의 선망의 대상이었고,
1: 네.
0: 그래서 흉내도 곧잘 냈던 것 같습니다.
1: 그러셨군요.
0: 네. 그리고 문예극장을 들으면서, 추춘덕 선생님, 오학철 선생님 등 성우분들의 매력에 빠졌으며, 과문 낭독을 함에 있어서도 아이 소리, 어른 소리 바꿔가며 재밌게 신나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물론 저희 아버지도 명절 때면 가내에서 펼쳐지는 가족 오락잔치에서도 늘 저에게 낭독을 시켰고, 네, 중학교 1학년 때에는 저에게 마이크를 선물로 사주셨으며, 네, 고3 때에는 아버지를 취재하신 기자님한테 부탁을 하셔서, 네, 김겨울 아나운서한테서 화수를 배우도록, 룡정에서 연길로 버스를 타고 다니며 잠깐 배우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네, 딸사랑이 남달랐죠?
1: 그렇죠. 네. 그
0: 네.
1: 당시에 룡정에서 연길로 이렇게 다니기도, 네. 지금처럼 교통이 편리하지도 않았던
0: 네,
1: 시절이었지
0: 버스를 타고
1: 않습니까?
0: 다녔죠.
1: 네.
0: 네. 지금도 친척들과 친구들은 저희 아버지의 그 특별했던 딸사랑에 대해서 늘 얘기를 하곤 합니다.
1: 네.
0: 제가 유치원 때는 항상 외태머리를 길게 따고 다녔는데,
1: 네.
0: 출근을 하시며 아이 셋을 키워야만 했던 어머니는 아침마다 저의 긴 머리를 따줄 수가 없어, 아쉽지만 그긴 머리를
1: 네.
0: 뭉텅 잘라주셨거든요.
1: 아유, 아유, 얼마나 그 아까운 머리를,
0: 아유, 예.
1: 네.
0: 그래서 저는 또 잘린 그 외태머리를 들고 붙여달라고 난리를
1: 아,
0: 쳤고요.
1: 네.
0: 그 후부터 저희 아버지는, 하향 갔다 오시면 무조건 그 구경 리발소에 저를 데리고 가서 파마를 시켰습니다.
1: 네.
0: 지금도 기억에 또렷한데, 하얀 가운을 입은 아줌마가 가죽 의자에 널판자를 놓고 그
1: 네.
0: 위에 꼬맹이였던 저를 앉혀놓고 긴 전기선이 달린 묵직한 그 파마 집게를 꽂아주던 그 장면과 사람들로 북적였던 구경 리발관 그 내부 환경이 또렷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1: 그렇죠.
0: 네.
1: 지금은 네, 볼수 없는 그런
0: 그럼요.
1: 환경인데,
0: 먼 추억이 됐죠.
1: 네.
0: 네. 하여저는 늘 자신심이 넘치는 당당한 아이였기도 했습니다.
1: 네.
0: 아버지의 무한한 딸 사랑 덕분에 저는 자연스럽게 소학 시절부터 고3 시절까지 웅변대회는 물론이고 사람들 앞에서 늘 책을 들고 낭독을 하며 성우의 꿈을 키워왔던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고 보면, 네, 이제 아버님께서 많은 또 지원을 해주셨고,
0: 네.
1: 네, 또 이제 막내딸이라 그러신지 더욱더 예뻐하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0: 그러셨어요.
1: 생각이 드네요.
0: 네.
1: 그래요. 마이크를 선물해 주셨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흔치 않은 선물이었지 않습니까?
0: 그럼요.
1: 네.
0: 네.
1: 이 어린 딸의 재롱을 보시면서 남다른 꿈을 그려주신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0: 네,
1: 어떻습니까?
0: 그렇습니다. 사실 이 대학교 때 우파라는 억울한 누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버지는 4년 내내 5점 만점을 맞으셨고,
1: 네.
0: 또 그토록 심적으로 힘들었을 것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학교 운동장에서 늘 농구를 치며 체력을 키워오셨다고 합니다.
1: 네.
0: 늘 자상하고 낙관적인 아버지가 또 습관적으로 하셨던 그 말씀 중에,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그래, 그렇지, 등 긍정적인 언어 사용이었습니다.
1: 아, 네.
0: 네, 저희 아버지는 가부장적이지 않고 권위적이지 않으셨으며 늘 민주적이고 고무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1: 네.
0: 하여 저는 수학 시절부터 즐겨 했던 그 과문 낭독을 갓 입학한 중학교에 가서, 서로가 낯설어서 쭈뼛쭈뼛 했을 법도 하지만요, 가장 먼저 손을 들어 저의 재능을 알리기도 했고요.
1: 네.
0: 고3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저를 알렸습니다.
1: 네.
0: 네, 하여 과문 낭독 시간이면 또 여러 가지 배역을 하며 낭독을 해서, 애들이 책상을 두드리며 웃기도 해서 나분한 공부 시간에 활력을 불어넣기도 했습니다.
1: 네.
0: 네,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그 어문 시간이면 저한테 무한한 낭독의 기회를 주어서

0: 재능을발휘하고문화적소양을키워주신윤구목선생님、
1: 네、
0: 박동호선생님을비롯한그은사님들을잊을수가없고너무나도고맙습니다
1: 네,
0: 네그리고아버지의성정을닮아서인지저는지금도그렇지만제꿈을이루어가는과정에이러저러한일들이있었지만번마다실망하거나좌절을하지않았습니다
1: 네,
0: 네항상긍정적이었으며오히려꿈을이루기위해서부단한노력들을했던것같습니다 네방송국에서조직하는여러가지학습반에참가하고네실황송시합에서도참가를해서상을따는등열정을불태웠습니다
1: 네,
0: 모두훗날제가방송일을하는그자양분이되어주었던거죠
1: 그렇죠
0: 네,
1: 네 어린시절부터그러니까뭐아버님의든든한지원도있었지만이제선생님께서또부단히노력을하셨기때문에네이제먼훗날또방송실에앉기까지네그걸음걸음마다다이제진짜자양분이되지않았을까싶습니다
0: 네,
1: 그런데이제순탄하지않은것이인생이라고네다들그러지않습니까네
0: 그렇죠
1: 선생님께서이제아나운서로가는길역시쉽지만은않으셨다면서요
0: 네한참고중을다닐때저한테、네、한진방송짬의방송원이란기회가차려집니다
1: 아네
0: 네그런데지금껏고생이라고못해본그막내딸을화장실도마땅찮은주숙환경과열악한일터에홀로남겨두고오시는것이내키지않으셨던아버지는과감히포기하고딸을도로집으로데리고옵니다
1: 아네
0: 네기회란한번뿐이아닐거란말이죠
1: 네 그렇죠
0: 네그리고얼마후학교를졸업하고정규적인직장에막출근을할무렵에
1: 네,
0: 네텔레비전에서연변박물관에서해설원을모집한다는초빙광고를듣게됩니다
1: 네
0: 네꿈이있었던저는미련없이정규직을포기하고연길로면접시험보러옵니다
1: 네
0: 네아버지도적극지지하셨고요
1: 네당연하시겠죠
0: 네그럼요 네현장에가보니면접에응한수많은청춘들이몰려왔는데요
1: 네
0: 그박물관우란에모인인파가지금도눈에서운합니다
1: 그렇게 네、 많은분들이면접보러오셨네요
0: 그렇죠그때는이방송원이나해설원이직업이엄청난인기가있던시절이라당연히주내여러각지에서모여온응시자들이들끓기마련이었죠
1: 네그렇군요
0: 네그리고저는치열한경쟁을뚫고자치소창립40주년해설원으로입사를해서
1: 네,
0: 네박정혜선생님을비롯한선배해설원으로부터화술공부를시작하고비록방송일과살짝다른형식이긴하지만얼마후당당히제1관2관해설을맡으며좋아하는일을하기시작하게됩니다
1: 네
0: 네그리고40주년해설원사업을마치고그편제를따지못하고、
1: 네、
0: 잠깐실망할무렵에저한테열사응원해서네사업단이편제를주는조건으로해설원으로초빙한다는기회가차려집니다
1: 역시이제해설원으로
0: 네,
1: 네초빙을할수있게또기회가차려졌군요
0: 그래요
1: 네
0: 네그런데해왔던해설원사업이고또편제에혹해서간그열사응원에서저는오래머무르지못하게됩니다
1: 의외인데요
0: 네,
1: 네
0: 뭐팔팔뛰는젊은나이에달달외운혁명사해설사하나만갖고어쩌다오시는관광객들을맞이하고해설을하는일이더없이무리할수가없었습니다
1: 네
0: 네한창20대였거든요
1: 그렇죠
0: 네,
1: 네
0: 그래서과감히사표를던지고그당시내가하고픈일을그가이드일을시작하게됩니다
1: 네
0: 네나오면서나절로위로를했죠
1: 어떤 、네、 위로를하셨습니까
0: 가이드역시마이크를잡고하는일인데하면서말입니다
1: 네
0: 그렇죠
1: 맞는생각이죠
0: 네,
1: 네,
0: 네물론그결정을내리기까지수많은고민을했었습니다
1: 네,
0: 네재미는없지만안정적인직장에서평생을있어야하나아니면불안정하지만젊음의나래를마음껏펼칠수있는새로운도전을하냐하는등갈등을말입니다
1: 당연히、네、 또고민을할수밖에없었겠죠
0: 그럼요、
1: 네、
0: 결국젊음의열정이이기더라고요
1: 그래요 、네、 뭐그때당시에는이정규직그리고뭐안정된직장이런것을또많이중시하고뭐부모님들께서도이런직업을많이선호를하셨지않습니까
0: 그렇죠
1: 네,
0: 네
1: 그열사응원의직장을그만두고가이드일을시작하려고할때혹시뭐

0: 부모님께서 반대는 안 하셨나요?
1: 네, 당시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고,
0: 네.
1: 또 워낙에 제가 하는 선택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일절 반대가 없으셨던 터라 무난하게 넘겼던 것 같습니다.
0: 오, 네.
1: 네, 주위에 반대가 있었다면 10살 용원의 휘계분이 일이 쉬워서 애 키우기도 좋고, 또 나중에 정 싫으면 기회를 봐서 국외 다른 부모로 가면 되지 않냐 하면서 말리셨거든요.
0: 아, 네.
1: 네. 근데 그 뭐 다른 부모니 제가 좋아하는 그 방송국이 될 심선수, 네. 윤동주, 김좌진,
0: 네.
1: 홍범도 장군의 이야기, 청산리 전역, 15만 탈취 사건들을 이 관광객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인기를 얻게 되며 저는 또 거의 전문 학술팀을 담당을 하며 힘든 줄 모르고 돈보다 내 가치 실현을 하며 즐겁게 일을 하게 됩니다.
0: 네.
1: 또 그분들을 만나면서 저는 또 수많은 지식들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들으면서 제가 느낀 점은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선생님은 그 열정을 네, 부단히 쏟아내시고 네, 뭐 그 배움에 있어서는 네. 절대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1: 열정이 좋았던 거죠.
0: 이제 20대였고 네.
1: 네.
0: 그래요. 그렇게 이전 경력들로 쌓은 지식들이 가이드 일을 하는데 훌륭한 밑거름이 되었고 수입도 꽤 괜찮았다고 들었습니다.
1: 네.
0: 네. 그런데 어떻게 이제 방송국에 출근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1: 한참 신나게 가이드 일을 할 때
0: 네.
1: 친구가 아리랑 방송에서 아나운서를 모집한다는 그 정보를 듣게 됩니다. 친구를 통해서.
0: 네.
1: 네. 그냥 뭐 스쳐 지나갈 그런 일이 아니죠.
0: 네, 그렇죠.
1: 네. 제 인생에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싶어서 저는 저의 이력서를 내보이고 면접을 봤는데 바로 캐스팅 된 것입니다.
0: 오, 네.
1: 네. 당시 그 태장님께서 가이드 할 때랑 비교도 안 되는 월급인데
0: 네.
1: 어떻게 할 만하냐고 뭐 얘기를

0: 뛰어들게 됩니다.
1: 네, 그래요. 혹시 이때가 이제 몇 년도신지 기억나시나요?
0: 2000년대
1: 아,
0: 초반이었죠.
1: 2000년대 초반.
0: 2003년, 네.
1: 네, 그래요. 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희 이제 방송 환경도 지금처럼 이렇게 우월하게 좋지도 않았고,
0: 네.
1: 사실 와서 망설이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0: 별로
1: 생각도.
0: 망설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1: 아, 네.
0: 네. 뭐,
1: 그래도.
0: 녹음을 해도 지금처럼 컴퓨터에 녹음을 하는 것이
1: 아,
0: 아니라
1: 그렇죠.
0: 라디오, 네, 테이프에,
1: 네.
0: 네, 녹음을 하고 띄우고
1: 아, 네.
0: 그랬었죠.
1: 그래요. 어찌 보면 저희가 늘 평소에는 하는 얘기지만 저녁 프로그램이 사실 쉬운 프로그램이 아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거기에 또
0: 네.
1: 이제 9시, 네, 늦은 시간에 생방송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오랫동안 뭐 저도 이제 선생님만큼은 아니지만 저녁
0: 맞아요.
1: 방송을
0: 일광시대 했었죠.
1: 진행을 해봐서
0: 네.
1: 그 어려운 상황이 많이 공감이 되는데,
0: 네.
1: 네, 그 당시에 방송은 어떻게 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0: 네, 당시 이밤이 좋아요는 아나운서 두 명이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1: 아, 네.
0: 제가, 사이를 맡았거든요. 나흘 동안, 네, 맡아서 했습니다. 월요일 범죄를 잡은, 화요일 심리 상담, 수요일 고민 터넣기, 네, 목요일 행복 만들기. 대략 이러한 코너로 일주일 나흘씩 밤 프로를 하고, 또 오후 4시 정보 광장 프로를 맡게 되었는데요. 네, 이밤이 좋아요 프로는 고정 게스트 외에 대낮도 아닌 한밤중에 레빈을 모셔야 하기에, 정말 그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 그렇죠.
0: 네.
1: 섭외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0: 아유, 그렇죠. 누가 무슨 자기 고민을 지인도 아닌 이 방송에서 터놓겠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1: 그렇죠.
0: 태장님 요구가 그러하셨거든요. 네. 하지만 그 와중에 한 명, 두명 취재를 하여 방송에 나가고 여러 가지 감동적인 사연들이 청취자들의 심금을 울립니다. 네, 그렇게 또 저희 방송을 듣고 용기를 얻고 방송에 참여를 원하신다며 직접 전화를 주시고 하면서 네, 애청자들의 사랑을 받는 프로로 거듭이 나는데요. 예를 들면 사춘기 시절 잘못된 행위로 칼을 쥐고 어머니를 위협하고 사회에서 나쁜 일을 저질러 소년 간수서로부터 감옥행까지 했던 젊은이가 뒤늦게 과오를 뉘우치고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자기 두 손으로 돈을 벌어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연은 감옥에서 우리 방송을 들은 한 젊은이의 마음을 울려서 내 방송을 듣고 자기도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고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는 감옥에서 날아온 편지도 받게 됩니다. 네, 이 밖에 그 사연을 듣고 애청자 한 분은 그분의 어머님께 그동안 아들 때문에 고생을 하셨다고 선물도 보내는 등 사회에 강렬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네, 기자는 발로 뛴다고 당시 저는 취재거리를 찾아 골목골목을 주름잡아 참으로 많이 누볐던 것 같습니다. 네, 간판을 쳐다보고 저기에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 또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가도 사연이 느껴지면 바로 취재 모드에 들어가고, 네, 그렇게 내빈들을 소비하기에 부지런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주 들리는 그 신수리부 아줌마가 너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고 묻기까지 한 적도 있고요. 네, 한 번은 그 꿈의 생방송실에 마이크를 마주하고 앉았는데 제 앞에서 대담을 펼쳐나가야 할 상대, 내빈이 없는 것입니다. 네, 꿈속에서도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마 모든 기자분들이 공감할 화제이지 않을까 싶네요.
1: 네, 그렇죠.
0: 네.
1: 저희한테는 어찌 보면 악몽이나 다름없는 그런
0: 네,
1: 꿈이죠.
0: 그렇습니다.
1: 네. 항상 이제 또, 집중을 해야 하고, 네.
0: 네.
1: 방송의 그 시간도 지켜야 하고, 이런 예민함 때문에 또 이런 꿈도 가끔 꾸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요. 아나운서 일이 어찌나 좋았던지, 선생님께서는
0: 네.
1: 둘째를 임신한 그 사실도 감추셨다면서요.
0: 아유,
1: 네. 당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0: 둘째한테 굉장히 미안하죠. 들으면 어떡할까요? 걱정도 되고 하네요. 제가 밤프로를 약 2년 반을 했습니다. 네, 입사해서 1년 반쯤 되는 때였을까요? 제가 둘째를 임신하게 됩니다. 한참 밤프로를 열심히 하며 실적을 쌓을 때라 또 입사한 지 오라지 않은 신입이라 기쁜 일이지만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다행히 입덧을 그리 심하지, 입덧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편이라 티가 안 났고, 그리고 제가 한참 배가 부를 때가 한겨울이라 네. 두터운 옷을 입고 다니다 보니까 주위에서 6개월이 되도록 눈치를 못 챈 것입니다.
1: 아유, 네. 6개월이면 그래도 나름 배가 부르겠을 텐데.
0: 그럼요. 네. 엄청

0: 그랬죠. 지금은 뭐 임신을 하기 바쁘게 모두 또 얘기를 하고 그러지
1: 그렇죠.
0: 않습니까? 네. 아이한테 굉장히 미안해요.
1: 네.
0: 네. 자, 그러다 여자의 촉감이 맞은 거죠. 태장님께서 혹시 임신한 거 아니냐 하셔서 그때야 이실직고하고 주위분들의 축하를 받으며 출산을 할 때까지 임신한 몸으로 밤 프로와 오후 방송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이 태교를 방송으로 한 거지요.
1: 아유, 네.
0: 네.
1: 몸도 힘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0: 네.
1: 또 출산할 때까지, 방송을 계속 이어가셨네요. 그래요. 아침 8시 프로그램, 당시 이제 여성시대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었죠.
0: 네. 네.
1: 지금 좋은 세상 프로그램의 전신이라고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언제부터 그럼 이 여성시대 아나운서 자리를 맡게 되셨습니까?
0: 네, 제가 둘째를 출산하고 두달 만에 이 방송국에서 빨리 방송하러 나와야 한다고 소식이 옵니다.
1: 아, 두달
0: 네, 출산
1: 만에요? 오.
0: 휴가가 뭐석 달이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네, 담당 아나운서가 전근을 하게 되어 당시 여성시대 그 자리가 비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하여 저는 두말 없이 아이를 시어머니께 맡기고 출근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출산한 지두 달밖에 안 되는 때라 가슴에 손수건을 넣고 바꿔가며 출근을 하다 보니까 유선염이 와서 고생했던 기억도 납니다.
1: 아이고,
0: 네. 또 그렇게 출근을 하다 보니까 요축기로 짜부릴 정도로 많던 그 모유도 서서히 가버리더라고요. 네. 첫째 때는 뭐돌 임박까지 모유 수유를 했는데 둘째는 몇 달밖에 못 먹인 것이 늘 가슴에 걸립니다. 네.
1: 그렇죠.
0: 그때를 생각하면 둘째한테 늘 죄지은 기분이죠. 네.
1: 어머니의 마음이 또 그런 마음이 아닐까
0: 네,
1: 싶습니다.
0: 그래요. 기존의 여성시대 프로, 지금의 좋은 세상 프로를 하는 20여 년 동안 저는 늘 고마운 마음으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기자들이 취재를 물색하고 사연 깊이 파헤치며 프로를 작성하고 그 과정을 알기에 어느 한 프로 허투루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저희 사회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아시다시피 저희 프로는 5분, 10분 전 생방송 시간에 맞춰서 만나는 그런 내빈들에게 사전 비고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1: 그렇죠,
0: 네, 원고를 통해서 그분을 료애하고 또 방송을 하면서 사회자로서 그분의 또 다른 사연을 이끌어낼 수가 있기에 또 사전 비고는 필수고요. 그리고 다음 사회자는 내빈들이 빠른 시간 내에 긴장을 풀고 방송에 적응을 하게끔 유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눈빛 하나, 손짓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며 끄덕끄덕 공감대를 이루어 주어야 합니다. 네, 그래야 그분도 저희한테 집중을 하게 되지요.
1: 그렇죠.
0: 또 너무 긴장해서 말을 잘 하지 못하는 내빈은 우스개도 하고 사투리도 써가며 최대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어 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술술 풀어나갈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1: 그렇죠. 많은
0: 네.
1: 분들이 이제 방송실에 오시면 긴장을 할 수밖에
0: 그렇죠.
1: 없지 않습니까?
0: 네, 맞아요.
1: 그래요.
0: 그리고 이 방송국의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희는 방송실 내에서 수시로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 밖에 계신 담당 편집과 교류를 합니다. 네, 생방송이다 보니까 방송을 하면서 원고대로 될수 없는 상황에서 추가 물음이라든지 또 버려야 할 질문이라든지 프로의 원만함을 위해서 최대한 눈치가 빨라야 하지요. 네, 이렇게 게스트 사회자, 편집 3인의 협력과 조화로운 교류로 우리 좋은 세상 프로가 만들어집니다. 네, 그리고 또한 가지 감동적인 사연은 함께 울고 웃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자는 상대방의 사연에 너무 몰입하면 안 됩니다. 네, 그분의 눈물 버튼을 적정 시간에 눌러주지 않거나 흥분해서 이야기가 길어지면 40분이란 시간을 맞출 수가 없기에 수시로 시계와 원고를 번갈아가며 체크를 하고 대화의 주제가 샛길로 이탈하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네, 또 원고를 작성하느라 취재와 편집에 심혈을 기울인 담당 편집의 로고가 헛되지 않게 물음 하나라도 허투루 보일 수가 없기에 40분 내내 신경을 써야 하지요.
1: 참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0: 공감하지요.
1: 한마디 한마디
0: 네,
1: 너무
0: 모두
1: 공감
0: 함께
1: 갑니다.
0: 네, 생방송을 하시는 또 아나운서도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이다 보니까 재채기나 기침이 나오면 잽싸게 마이크를 껐다 켜거나 를또 그대로 잘못 나갈 경우에는 생방송임을 리해를 시키고 적당히 애드립도 치면서 무난하게 방송을 이어나가기도 하고요. 네, 사회자가 들을 경우에는 괜찮지만 방송실을 나가야만 해결되는 생

0: 우리 현장은 생방송 내내 참아야 하는 그런 곤욕을 치른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1: 네, 그렇죠.
0: 네, 이건 아마 뭐 생방송을 하는 모든 아나운서들이 겪는 그런 어려움이기도 하지요.
1: 네, 그래요. 뭐 지나고 나면 뭐 재밌는 에피소드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 당시 매 상황 하나하나가 진짜 네, 큰 어려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때로부터 20년간 프로그램 제목은 바뀌었고, 편집자도 또 여러 번 바뀌었지만, 김소라 아나운서님의 목소리는 변함없이 매일 아침 8시에 방송을 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분들을 만나고 많은 인생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들이 계십니까?
0: 네, 제가 요즘 어림짐작 통계를
1: 네.
0: 내보니까 그동안 제가 만난 사람들은 학자로부터 의사, 변호사, 교원, 심리 상담사에서 각종 분야에 종사하는 평범한 사람들까지 5천여 명을 아우르는 사람들을 만났더라고요. 네, 그중 수많은 감동적인 사연들을 만나고 울고 웃었지만요. 처음 이 밤이서와요 프로에서 애청자로 만났던 김봉숙 류봉 할머니와
1: 네.
0: 저희 프로의 공로자이신 한무길 선생님들과 같은 분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1: 네.
0: 네, 그분들의 선진적인 사적은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서 아시겠지만 사후의 유체 기증은 그분들이 선구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네, 오로지 뇌봉 정신 하나만으로 남을 위한 삶을 사시다. 마지막 길까지 일호 사업을 위한 헌신으로 인생을 마무리한 그분들의 사연은 지금까지 긴 여운을 남기고 저희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오후 4시부터 진행하던 정보광장 역시 선생님의 담당이셨는데요. 참 여러 가지 기억에 남는 일들이 당연히 많으시겠죠?
0: 네, 매일 4시부터 5시 40분까지 100분간 진행되는 정보광장 프로는 아리랑 방송하면 많은 분들이 부모나 직원 모집하고 집이랑 팔고 사는 그 방송 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프로그램이기도 하지요.
1: 그렇죠,
0: 네,
1: 네.
0: 그만큼 한때는 수많은 사람들의 정보 교류에 한몫한 프로그램인데요. 네, 매일 100통 넘는 정보를 받으며 그 정보들을 재빠르게 오차 없이 기록하며 전화한 분들과 소통을 해야 하는데 하도 많은 정보들을 100분 내에 쉬지 않고 전달하는 이 아나운서는 과연 어떻게 생긴 사람일까 궁금해서
1: 네.
0: 아침 일찍 방송국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1: 그러셨어요.
0: 네. 그런데 어떤 때는
1: 네.
0: 그래서는 안 되지만 100분 내내 방송실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
1: 네.
0: 어느 순간인가 제가 끄덕끄덕 졸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1: 네.
0: 네, 그런데 신기하게 손가락은 자판기를 두드리고 있고 저희 입은 정보를 내시는 분과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참으로 아찔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1: 네,
0: 싶습니다.
1: 그렇죠.
0: 네, 애청자분들의 열정도 대단했습니다.
1: 네.
0: 수많은 정보를 교류하느라고 고생을 한다고 직원분들과 사이좋게 나눠 먹으라고 찰떡 증편에 여러 가지 반찬들을 한아름씩 사들고 오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1: 네.
0: 네. 그중 또 기억에 남는 분들은 제가 이 밤이서와요 프로에 모셨던 분인데요.
1: 네.
0: 중풍으로 병석에 누워 자립도 못하는 아내 대소변을 받아내며 90대 로머를 모시며 용하게 버텨진 분이 드디어 회복된 아내의 호전 상황을 전하며 저의 정보광장 프로를 통해서 의상과 메이크업 모두 절로 하는 등 들끓을 열정으로 중의와 심리 상담사, 요리 전문가를 모시고, 네, 2017년부터 또, 네, 2021년까지죠. 동갑 448개에 달하는 건강 지식들을 청취자분들께 전달하게 됩니다.
1: 네, 그래요. 오랜 시간 동안 또, 네, 건강 상식 잘, 전달을 하셨네요.
0: 네.
1: 그래요. 위에서 언급한 프로 외에도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하셨지 않습니까? 네. 또 그동안 일을 하시면서 어찌 보면 가족과 이제 자녀분들한테 아쉬움과 미안함이 제일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바빴는지, 제가 뭐,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매주 일가는 468수, 네, 청취자분들한테 선보였던 것 같고요. 네, 큰애 때도 뭐, 큰애를 혼자 집에 두고 와서 애가 창문을 열고 엄마하고 불렀던 적도 있다고 나중에 얘기를 들었고, 둘째 때도 예방접종을 놓쳐서 뭐, 수학교에 입학해서까지 마친 적도 있었습니다.
1: 아이고,
0: 네.
1: 네. 뭐, 미안한 마음이야. 또, 전화를 하면
0: 네,
1: 어찌나 말할 수
0: 그럼요.
1: 있겠습니까? 그래요, 이제 퇴직하고 제2의 인생

0: 일상을 이어갈 또 시간인데, 소망이나 계획 같은 것이 있으면 전해주실까요?
1: 네, 끝으로 좋은 환경에서 제가 꿈을 이루도록 늘 응원을 하고 밀어주셨던 아버지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고, 또 저희 좋아하는 일을 마음껏 하도록 지지를 해준 방송국 영도분들과 동료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시어머니와 친정엄마는 항상 두 손을 꼭 잡고 저의 차에 앉아 구경 다니기를 좋아하시거든요. 네, 아직까지 고동을 하실 때두 어머님 모시고 또 효도를 해드려야 되겠죠. 네,
0: 그렇죠.
1: 애들 뒷바라지도 끝까지 할 테고요. 또 아버지처럼 저도 책을 많이 읽고 뭐 나중에는 제가 평생을 또 사람들을 대하는 이런 직업 대화를 하는 대담 프로 많이 했으니까 어머님들의 또 홀로 계시는 어머님들의 말동무가 되어주는 그런 직업을 하면 어떨까 요즘 구상 중입니다. 네.
0: 그래요. 지금까지 24년간 마이크 앞에서 뛰어난 전문성과 성실한 자세로 방송에 임했고 따뜻한 목소리로 청취자 여러분께 깊은 감동을 선사해 주신 김설아 아나운서님의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1: 감사합니다.
0: 그래요. 이제 마이크를 내려놓고 아나운서 김설아가 아닌 김설아로 새롭게 펼쳐갈 제2의 인생. 다시 시작되는 선생님의 여정에 진심으로 응원을 보내드리겠고요. 끝으로 또 선생님께서 작사하신 노래, 둥지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허영실, 방송 담당의 조일광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어떤 공식적인 기록도 문서도 자취도 없었다. 눈물 가득한 방이 갇혀 있었다. 우리가 해야 할 것들. 이름을 바꿔야 했고 너무 많은 사람과 해서 걸을 수 없어도 해야 했다. 그들이 우리에게 반복해 했던 것들. 구멍을 내고 우리가 꺼낸 것들. 말라리아, 매독, 결핵, 심장병, 우울증. 우리에게 남은 것들. 지워지지 않은 충격. 자식도 집도 없는 텅 빈 자궁. 우리에게 붙여진 이름들. 위, 안, 부.
1: 라디오 소설 순작의 남경, 원작 김영, 37번째 시간입니다.

시로가 나를 질질 끌고 환영식장 밖을 나왔다. 그러더니 다짜고짜 권총을 뽑아 내 머리를 겨누는 것이었어. 여기까지 와서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이 옷차림, 또 이 얼굴 화장은 또 뭐고?

0: 그이는 나 역시 정신대 여자들과 똑같이 병사들을 섬기고 있음 보완했던 거야. 그는 당장 나를 쏘아버릴 듯 총대로 내 이마를 찍어 눌렀다. 이런 곳에서 그이를 만날 줄 난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다. 그의 경로가 점점 커졌고, 그래서 나도 목청 높여 말했지. 저도 당신과 함께 전황을 위하여, 대일본 제국의 성전을 위하여, 대일본의 용사들을 위하여 자기를 남김없이 바치러 왔어요. 라고 말이다. 그러자 그가 흠칫 몸을 떨더니 총을 내리우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병영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 후로 그는 나를 만나주지 않았다. 당신을 찾아 내가 이곳 탄우가 빗발치는 전쟁터까지 왔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던 사쿠하치를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애걸해도 나를 만나주지 않았어. 내가 매일이고 찾아가자 어느 날 사쿠하치를 아산해서 방바닥에 팽개치더니 발로 콱 밟아버리더구나. 사쿠하치는 두동강이 나버렸어.
1: 그제야 춘자는 시오노가 꼭 끌어안은 사쿠하치의 중동이 굵은 실로 칭칭 동여져 있음을 보완했다.
0: 그 후로 나는 더는 사사시로를 만날 수 없었다. 후에 그이가 군단 사단의 중좌로까지 승격했다고 들었어. 몇 해 후에는 화북이라는 곳에서 전사했다는 비보를 들었지.
1: 시오노의 눈꼬리로 성진 같은 눈물이 꾸역 빼어 나왔다. 눈물은 화등잔같이 우묵해진 눈가에 한 방울 한 방울 고였고, 이윽고 벌창해져 각질이 허옇게 일어나고 종기가 들어앉은 얼굴에 눈물길을 만들며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춘자는 시오노를 내려다보았다. 그들한테 매몰스럽고 사막스럽게 굴던 그녀, 아리따운 푸른 와우쿠 차림에 하얀 보선에 유쾌한 게다 소리를 내던 시오노를 더는 볼 수 없었다. 오늘 시오노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자신을 깡그리 드러내 보이고 있었다. 어찌 보면 역시 란마에 든 그의 운명이 저 상처투성이 몸뚱아리같이 처연하기 짝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후에 땅검이 질 무렵 춘자네는 다시 처음에 타고 왔던 그 트럭에 끌려 올라갔다. 전시 상황에 따라 부대가 철수하고 위안소도 따라서 철거한다는 것이었다.
2: 하야코! 하야코!
1: 덤덕스러운 인상의 장교 노부유키가 또 갈고함을 질렀고, 처녀들은 총대를 꼬나든 병사들에게 윽박질려 서로를 부축하며 털레털레 키높이의 트럭에 기어올랐다. 시오노는 담가에 들려나왔다. 여느 때처럼 푸른 와쿠를 차려입고 있었다. 하지만 예전의 아름다움은 떠나가고 없었다. 그의 병신은 골수 깊이 미쳐있었다. 가물가물해지는 의식 속에 담가에 누워서도 그의 손은 무언가 길쭉한 것을 꼭 틀어잡고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춘자만이 알고 있다. 그것은 두 동강이 난 곳을 실로 돌돌 감은 사쿠아치였다. 텅 빈 위안소 쪽에서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고양이 울음소리에 의식이 든 듯 시오노가 몸을 일으키려 몸부림하다가 다시 누워버렸다. 그 서슬의 손에서 사쿠아치가 떨어져 내렸다. 시오노가 손을 뻗으며 뭐라고 소리쳤으나 잠긴 목청에서는 소리가 나가주지 않았다. 뒤따른 병사의 무작스런 군홧발이 사쿠아치를 다시 산산조각 내버렸다. 그런데 들추는 담가가 향한 곳은 군영 트럭 쪽이 아니었다. 시오노를 들고 병사들은 군영의 구석 쪽으로 가고 있었다. 트럭에 두른 방수포 틈새로 그 광경을 훔쳐보며 촌자는 또다시 심장이 억제여듦을 느꼈다. 담가를 들고 병사들이 향한 곳에는 몇 달 전 영신이가 뛰어들었던 그 우물이 있었다. 병사들은 우물가로 가서 우물 나구리를 향해 담가를 후딱 기울였다. 담가가 수직으로 섰고 푸른 와쿠의 시오노가 우물 속으로 쑥 사라졌다. 춘자가 놀란 비명을 갈무리하기도 전에 광하는 수류탄의 폭발음이 터져올랐다. 트럭이 어둠 속으로 달렸고 얼빠진 모습으로 춘자는 헛개비처럼 흔들렸다. 누군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갇히라니 못 박힌 손이었다. 손의 임자는 춘자의 귀에 대고 조그맣게 속살거렸다. 광목이었다. 하지만 연이어 덮쳐드는 충격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춘자는 넋을 놓고 얼빠져만 있었다.
2: 이와츠모가라!
1: 트럭에 총대를 들고 오른 병사들이 감대 사납게 경고를 주었다. 트럭은 산속의 끝간데 없이 난 좁은 소로로 들추며 가고 있었다. 또다시 광곡의 손이 춘자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다. 춘자의 손도 떨리고 있었다. 아까부터 덜덜 떨리는 손을 춘자 스스로도 조치할 길 없어 했다. 어슬렁 있었던 우물가게 잠경이 춘자의 눈동자에 인화되어 버렸고 그 지울 수 없는 도련한 장면을 또렷한 공포의 액자에 한사코 가두고 있는 것이었다. 그렇게 얼빠져있는 춘자의 귀에 대고 확확 단김을 뽑는 귓속말로 광목이가 속살거렸다.
0: 모질게 살아남아라, 춘자야.
1: 반수포를 해치고 광고기가 달리는 트럭에서 뛰어내렸다.
2: 직쇼!
1: 병사가 비명처럼 놀란 소리를 지르더니 운전실 쪽을 두드리며 뭐라고 외말로 다급하게 소리질렀다. 트럭이 멈춰졌다. 그 반동에 트럭의 사람들이 우르르 쓰러졌다. 차옥에서 병사들이 뛰어내렸고 조수석에서 노부유키가 뛰어내렸다. 뛰어내리는 서슬에 땅바닥에 뒹굴던 광고기가 몸을 일으켰고 쩔뚝거리며 숲을 향해 단발마로 뛰기 시작했다. 어둠과 숲, 그늘이 그를 덮어주었다.
2: 다스!
1: 노부유키가 멱다는 고함을 질렀다. 고래 고함을 연속 지르더니 급기야 혁대기 지갑에서 권총을 빼들더니 나무와 불 사이로 언듯거리며 뛰고 있는 그림자를 향해 발포했다. 병사들도 그를 따라 수림 속을 향해 총을 쏘아대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총실에서 불꽃이 번쩍번쩍 피어올랐다. 총탄의 숲이 지켰다. 청성계 숲이 우수수 몸을 떨었다.
0: 광우가!
1: 트럭 위에서 존자는 가슴을 와닥 부여잡으며 절규를 뿜었다. 네모난 해가 지고 네모난 달이 떠올랐다. 그 해와 그 달이 몇 번 지고 몇 번 떠올랐는지 존자는 모른다. 뒷창 하나 없이 사면이 벽보인 방에서 출입문의 틈새로 새어 들어오는 빛은 장방형의 실루엣을 만들어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환영 같은 그 네모난 해. 네모난 달을 헤아리면서 존자는 날이 바뀜을 느끼고 자신이 놀랍게도 아직 살아있음을 매일 매일 느끼고 있다. 몸은 피두라고 정신은 피몽사몽의 진펄 사이에서 빠져들었다. 빠져나왔다를 반복한다.

라디오 소설 춘작의 남경 원작 김혁 극본 장선자 해설 정초나 배역 김혜연 리림영 최림 면무력 제작의 최림 3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1: 손재간이 많으신 할아버지는 나무로 도마나 방망이 같은 작은 물품은 물론이고 심 등을 켠 채 입고 나왔다가도 흘러나오는 빛을 보고 곧바로 전등을 끌어갈 수 있기에 오히려 좋다고 하네요.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말 단어는 발음입니다. 물건의 사이가 꼭 맞지 않아 여러 군데 틈이 조금씩 벌어지는 모양을 뜻하는 말입니다. 젖은 나무로 짠 괴짝이나 상은 마르면서 발음 벌어지기도 하죠. 발음에는 또 얼마간씩 바라진 틈으로 조심스레 살피거나 더듬는 모양을 의미하여 문틈으로 발음 집안을 살피다처럼 몰래 살피는 행동을 묘사할 때 활용합니다. 어느 날 새벽 일찍 깨어나 보니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야 할 아이가 커튼 틈 사이로 발음 창밖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느냐고 물으니 밖에서 처음 들어본 새소리가 들려 어떤 새인지 궁금해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네요. 보고 싶으면 커튼을 활짝 열고 보면 되는데 왜 틈새로 몰래 보냐고 묻자 아이가 커튼을 열면 햇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병 총서기가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 기념관과 남호혁명기념관 소년선봉대 붉은 넥타이 해설원들에게 회신하고 이들을 동려했습니다.
0: 탐구 잡지가 습근병 총서기의 중요한 글, 미래 산업을 선제적으로 배치하고 발전시키사를 발표했습니다.
1: 습근병 법치문선 제1권 영문판이 출판 발행됐습니다.
0: 전국 각지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국제아동절을 경축했습니다.
1: 보도에 이어 시사해설과 특집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6.1 국제아동절에 즈음하여 중공중앙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종란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병이 중국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 기념관, 남호혁명기념관 소년선봉대 붉은 넥타이 해설원들에게 회신하여 친절한 격려를 전하고 그들과 전국 소년 아동들에게 명절 축복을 전했습니다. 습근병 총서기는 회신에서 중국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 요적지와 남호홍선 옆에서 당의 역사와 혁명 이야기, 영웅 사적을 정성껏 전하며 당과 조국, 사회주의에 대한 애정을 키우고 발령과 성장을 이뤄냈다는 소식을 접하고 큰 위안을 느꼈다고 비했습니다. 습근병 총서기는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이 되는 해이며 당의 사업은 한시대 또 한시대 사람들의 지속적인 분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학생들이 대기를 높이 들고 당을 따르며 혁명 유전자를 계승하고 지식과 능력을 키우며 의지와 품성을 연마해 당과 인민의 혁명 씨앗이 되어 새로정에서 역사 계주를 잘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2021년 내가 전하는 당의 이야기, 붉은 넥타이 해설은 되기 실천 체험 행사를 본격적으로 가동한 이래 각지는 소년 선봉 대원들을 조직하여 혁명 장소에서 당의 역사를 학습하고 당의 이야기를 전하게 했습니다. 상해 중국 공산당 1차 전국대표대회 기념관, 절강 가흥 남호혁명기념관의 소년선봉대 붉은 넥타이 해설원 대표들은 습근병 총서기에게 편지를 써서 행사에서 거둔 수학과 성장을 회복하고 신시대 훌륭한 소년이 되려는 결의를 전했습니다.
0: 중앙텔레비전 방송이 5월 31일 당과 인민의 붉은 씨앗이 되어 세례정에서 역사적 계수를 잘 이어나가자라는 제목의 속평을 발송했습니다.
1: 6월 1일에 출판한 제11호 탐구 잡지가 중공중앙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병의 중요한 글, 미래산업을 선제적으로 배치하고 발전시키자를 발표했습니다. 글은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가 과학기술과 산업의 고지를 선점하고 발전의 주동권을 확고히 파악하며 신질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현대화 산업체계를 건설하며 인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과 사회 전면적인 진보를 촉진하는 데에서 모두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엔간 당중앙은 미래 산업 발전을 깊이 중시하고 전략적 계획과 정책적인 지지를 강화하는 한편 미래 산업 발전이 양호한 추세를 보이도록 추진했습니다. 새로정에서 우리는 강국 건설, 민족 부흥 유업을 추진하는 전략적인 견지에서 객관적 조건에 착안하고 비교 우세를 발휘하며 안정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고 단계적 육성을 견지하면서 우리나라 미래 산업 발전이 끊임없이 새로운 돌파를 이룩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글은 미래 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대해 다섯 가지를 포지했습니다. 첫째, 통일적 계획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과학기술 혁신 주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셋째, 기업의 주체적 역할을 발휘해야 합니다. 넷째, 양호한 정책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다섯째, 관리 체계를 건전해야 합니다. 글은

0: 미래 산업 기술은 교체가 빠르고 영향 요인이 많으며 결책 위험 부담이 크므로 우리의 지도 능력과 관리 수준에 대해 더 높은 요구를 제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각급 지도 간부들은 과학기술의 최전방 지식 학습을 확실하게 강화하고 전문화 능력을 제고하며 과학기술과 산업을 알고 결책에 능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 중공중앙당 사무는 연구원이 번역한 습금평 법치문서 제1권 영문판이 최근 중앙편역 출판사에서 출판되어 국내외에서 발행됐습니다. 중공중앙당 사무는 연구원이 편집한 습금평 법치문서 제1권은 2012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기간 법치 건설에 관한 습금평 동지에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저작을 수록했으며, 전국 여러 민족 이민들이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특히는 습금평 법치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관찰하는 데 권위적 교재를 제공했습니다. 도서 영문판의 출판과 발행은 국외 독자들이 습금평 법치 사상의 풍부한 내포와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 건설에서 발생한 역사적 변혁, 이룩한 역사적 성과를 깊이 려해하고 세계 법치 문명 건설에 대한 중국의 지혜와 실천에 중요한 기여를 료해하는 데 유조합니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국제법치 정신을 실천하고 국제법치 분야의 협력을 전개하며 인류 운명 공동체를 공동 건설하고 공동 인식을 증강하며 글로벌 관리를 더 합리한 방향으로 추진한 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0: 러시아 연방위원회 마트비엔코 주석과 국가 두마 볼로딘 주석의 초청에 의해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조락재 위원장이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기간 러시아를 공식 친선 방문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모스크바에서 마트디비엔코 연방위원회 주석, 볼로딘 국가 두마 주석과 각기 회담을 진행하고 중국 러시아 의회 협력위원회 제11차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마트비엔코와 볼로딘을 각기 만난 자리에서 조락재 위원장은 습금평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전략적 인솔하에 중국과 러시아 신시대 포괄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가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회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양국 정상의 중량 공감대를 전면적으로 이행하고 중국 러시아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30주년, 중국 러시아 설린 친선 협력 조약 체결 25주년을 계기로 전통 친선을 이어가고 전략적 상호 신뢰를 증진하며 호혜 협력과 리익 융합을 심하여 양국 관계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할 것입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중국과 러시아의 입법 기구가 직책과 역할에 입각해 다 차원, 다 분야 교류의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며 교류와 상호 참조를 강화하여 중국과 러시아 신시대 포괄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에 더잘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안전, 인공지능, 대외 법치 등 분야에서 입법 경험 교류를 전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트비엔코는 러시아 연방위원회는 줄곧 러시아와 중국 신시대 포괄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힘써왔으며 앞으로도 중국 전국 인대와 함께 교류를 강화하고 경제, 무역, 투자, 에너지, 인문, 지방 등 제3분야의 실무 협력 촉진에 법적 보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볼로딘은 양국 간 우호적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러시아 국가 두마 각 당파의 확고한 공동 인식이라고 표했습니다. 양국 입법 기구가 인공지능 등 분야의 입법 사업을 둘러싸고 교류와 상호 참조를 강화하길 희망합니다. 러시아는 한계 중국 원칙을 확고히 준수하며 중국과 다자 협력을 강화하여 제2차 세계대전 승리 성과를 함께 수호할 것입니다. 28일 조락재 위원장은 중국 러시아 의회 협력위원회 제11차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양국 입법 기구는 정상 외교를 선두로 양국 정상이 달성한 중량 공감대와 쌍방이 체결한 협력 문서, 확정한 중대 프로젝트가 효과를 거두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쌍무 협력에 유리한 법적 문서를 신속히 승인하고 다그쳐 실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교육의 해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인문 교류를 심화해야 합니다. 지방 입법 기구의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지방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혜와 힘을 보태야 합니다. 각국 의회 연맹

0: 등 다자 구도내 협력을 밀접히 하고 국제 공정과 정의를 증진해야 합니다. 러시아 방문 기간 조락제 위원장은 모스크바에서 중국 러시아 설린 진선 협력 조약 체결 25주년 사진전과 중국 공산당 제6차 대표대회 상설 전시관을 각각 참관하고 러시아 무명열사묘에 화환을 진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르쿠츠크에서 코부제프 주지사와 베테르니코브 주 립법회의 의장을 만나 지방 실무 협력을 강화하고 인민 간 친선을 증진하며 양국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길 희망했습니다.
1: 6월 1일은 국제아동절입니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다채로운 기념 행사를 조직해 전국 어린이들이 즐거운 축제 분위기 속에서 명절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절강산 호주시 오흥구 이연산 생태관광구 장양구역에서 재미있는 간식 보물찾기 행사가 펼쳐진 가운데 동심 벼룩시장, 창의채색공예 등 어린이날 특별유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흥룡강성 치치아시에서 북경으로 가는 제8사반 열차 내에서는 열차 승무원들이 다채로운 마술 공연을 선보이고 어린이들에게 마술 도구를 선물했습니다. 류지의 어린이는 여러 번 기차를 타봤지만 기차 안에서 마술을 본건 처음이라며 재미있고 뜻깊은 여정이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열차장 관풍은 전 구간 운행 시간이 10시간 반으로 비교적 지루하고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승객이 많은 점을 고려해 열차 승무팀이 마술사로 변신해 마법 교실과 마술 공연을 제공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특별하고 행복한 승차 체험을 선물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감숙성 란주시 박물관 전시장은 한나라 도자기견, 동한시대 목적지 등 귀중한 고대 문화유산을 통해 많은 어린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문화체험구에서는 투호, 고리 던지기, 전통 부채 그리기 등 다양한 체험 부스를 마련해 많은 어린이들이 갖가지 체험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했습니다. 전통 부채 그리기 부스에서 장학의 어린이는 박물관 안내자의 도움으로 백지 부채면에 아름다운 채화 무늬를 그렸습니다. 장학의 어린이는 어린날에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어 정말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아동절을 앞두고 란주시 박물관은 문화유산 관람, 오락체험, 가풍 교육 등 다채로운 테마 문화 행사를 선보였습니다. 박물관 해설사 리선호는 박물관에서 소장한 문화유산과 고풍스런 전통시장 체험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문화유산에 담긴 이야기와 천연을 이어온 전통 미덕, 우수한 가풍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소개했습니다.
0: 국가통계국 중국물류구매연합회가 5월 31일 올 5월 중국 구매자 관리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지수에 따르면 제조업 운영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5월 중국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는 50%로 临계점에 놓였습니다. 주요 항목별 지수를 보면 생산 지수가 51.2%로 연 3개월 51% 이상을 유지하며 제조업 기업의 생산 활동이 계속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중점 업종을 보면 새로운 성장 동력이 양호한 발전세를 유지하고 확장을 다그치는 추세를 보이면서 경제가 혁신과 구조 조정을 거듭하는 안정적인 발전세를 보였습니다. 올 5월 첨단 기술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는 전월 대비 0.7%포인트 성장한 52.9%로 장비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는 전월 대비 0.3%포인트 상승한 52.1%입니다. 첨단 기술 제조업과 장비 제조업의 신규 수출 주문 지수는 모두 51% 이상을 기록하면서 왕성한 해외 시장 수요를 보여줬습니다. 비제조업의 경우 5월 중국의 비제조업 경기 업무 활동 지수는 전월보다 0.7%포인트 상승한 50.1%입니다. 비제조업 전체 경기 수준은 전달보다 상승하고 경영 활동은 확장 구간으로 복귀했습니다. 투자 관련 기초 건설 활동이 평온한 성장을 유지하고 명절 소비 관련 업종의 경기 수준이 다소 상승했으며 정보 서비스업이 빠른 발전세를 유지했습니다.
1: 올들어 우리나라 인공지능 관련 제품과 서비스가 국제 시장 진출을 가속하면서 대외 무역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상해 리망에서는 현지 컴퓨팅 파워 서비스를 바탕으로 캄보지아 앙코르 유적의 고정밀 스캔 데이터를 3차원 장면으로 승격시키고 있습니다. 조만간 전 세계 관객들은 디지털 공간에서

0: 이 세계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몰입식으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망에서는 또 약 400명의 알고리즘 엔지니어들이 해외 사용자를 위한 전문 대형 모델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업무 범위는 자율 주행, 스마트 제조,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전력과 컴퓨팅 파워가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가 가능하고 전 지구적으로 호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디지털 서비스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컴퓨팅 파워 서비스의 발빠른 해외 진출과 맞물려 우리나라 수출 품목 목록에서도 스마트 제품의 활약이 눈부십니다. 컴퓨터 부품, 전자 부품으로부터 산업용 로봇, 3D 프린터에 이르기까지 기술 함량과 부가가치가 높은 AI 제품의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며 산업 구조가 중고급 단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올 1월부터 4월까지 우리나라 직접 회로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8.3% 증가했고 산업용 로봇 수출액은 30%, 3D 프린터 수출액은 무려 110.4% 급증했습니다.
1: 올 들어 각지에서 공무원 도시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도시 구석구석 변두리의 요휴지가 복개 공원으로 탈바꿈하며 공공공간 부석을 메우고 있습니다. 지푸른 녹지는 당면 도시 구석구석으로 펴져나가면서 시민들에게 접근성이 높고 풍경이 아름다운 쉼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틀째 이어지는 북경 4순환도로 월계화 경관벨트 조성 공사가 구간별로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완공되면 도로 전체가 꽃바다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북경 순환도로 곳곳의 월계화 꽃길은 마치 목걸이를 두른 듯 도시 경관의 이체를 돋구주고 있습니다. 2순환도로는 노란빛 복색, 3순환도로는 빨간색, 4순환은 분홍색 계열로 각기 주제를 달리했습니다. 이러한 꽃길은 시민들의 출퇴근길에 작은 낭만과 여유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월계화는 현재 북경의 도로와 공원, 골목 모퉁이, 주거단지 곳곳에 만개하여 향기를 채워가며 도시 관리의 정교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각 순환도로 화단은 도시 색채 계획에 따라 주조색을 정하고 차량 주행 속도와 우리들의 시각적 피로도, 감흥 효과까지 고려하여 색 변화 이듬을 정교하게 설계했습니다. 현재 북경뿐만 아니라 곤명, 무한, 반지화 등 전국 각지가 녹색 벨트의 새로운 미를 뽐내는 동시에 도시 재생을 계기로 공문 녹지 개조와 확충에 속력을 내고 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 기획 기간 전국적으로 15,000개 복개 공원을 새로 건설하고 2만 킬로미터의 녹도를 신축하거나 개조하며 2만 헥타르의 도시 공원 녹지를 개조 보수할 계획입니다. 송도시는 복개공원 조성을 중심에 두고 공원 분포 균등 수준, 녹도 네트워크 연결 수준 등 지표를 공원도시 평가 체계에 변입시켰습니다. 속과장은 도심 변두리 요휴지를 작고 아름다우며 정교한 복개공원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조력하고 있습니다. 강소, 안이, 심수 등지 역시 공원 플러스 모델로 신경영 형태를 도입하여 공원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는 실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시의 녹색 공간이 확대되면서 집 앞에 공원 나들이는 이제 시민들의 새로운 일상이자 사랑받는 레저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다음 단계로 15차 5기는 전망계획 틀 안에서 각지가 공원 건설과 관리를 공간 확대 중심에서 운영 효율, 효능 제고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노후 공심사 비준 규모가 연 5년째 증가했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가 비준한 아동 전용 약품은 449개입니다.
0: 5월 31일은 제39번째 세계금융의 날입니다. 국가보건건강위원회가 발표한 올해 세계금융의 날 주제는 무연의 청춘, 무한한 미래며 각지에서 관련 선전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기획 기간 우리나라는 청소년을 중점 대상으로 흡연 통제 사업을 깊이 있게 추진하는 한편 인구 흡연율을 지속적으로 낮추어 인민 대중의 건강을 수호할 것입니다.
1: 민정부가 5월 31일 전국 미성년자 구조보호기구 질 향상 효율 증대 특별행동을 가동했습니다. 향후 반년간 시스템 데이터 업데이트, 안전 위험 부담 조사 등 6가지 행동을 통해 위기 개입, 감독 보고 평가 등 봉사 능력을 집중적으로 향상시켜 공경에서 한 미성년자

0: 사람들에게 더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1: 광동, 향항, 오문 광역도시권 새로운 정책이 최근 공식 비준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광동, 향항, 오문 광역도시권 내지 9개 시의 지정 통상구를 통해 내지를 일시적으로 입출항하고 광동, 향항, 오문 광역도시권 내지 9개 시 범위에서만 자유롭게 운행하는 향항과 오문 요트에 대해서 담보 의무를 면제하고 临시 선박 국적 등록 정책을 적용합니다. 이로써 향항과 오문 요트가 광동, 향항, 오문 광역도시권 내지 도시를 왕래하는 데 편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0: 5월 31일 오후까지 2026년도 영화 흥행 수익이 이미 157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중 현실 소재를 다룬 영화 할머니에게 보내

0: 정보 교환은 계속되고 있지만 현재 돌고 있는 두 나라 협상 진전에 관한 언급은 모두 추측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해군 부사령관은 5월 31일 그 어떤 형태의 과도한 요구와 패권주의 형태에도 이란은 적과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 사령부는 5월 31일 미국 해군 미사일 구축함 밀리어스호가 이란을 상대한 해상 봉쇄 작전에 참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까지 이란에 대한 미군 봉쇄 작전으로 상업 선박 118척이 항로를 변경하고 5척이 운항 불능 상태이며 영향을 받은 선박이 무게로 123척에 달했습니다. 한 미국 관원은 5월 31일 이란이 지난주 탄도미사일로 쿠웨이트 주둔 미군 공군기지를 공격해 미국 군인 4명과 노급자 3명이 경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부상자 7명은 24시간 내에 복귀해 근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 팔레스티나 가자지구 보건 당국 관계자가 5월 31일 전한 데 따르면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부 가자성 서쪽 해변가에 민간인들을 공습하여 2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이에 이스라엘군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0: 5월 31일 이스라엘 매체가 전한 데 따르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 대한 공습을 포함해 레바논 진주당에 대한 타격 범위 확대를 지지할 것과 관련해 이스라엘이 미국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집트는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레바논 남부 정세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미국과 이란의 합의 달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비유했습니다.
1: 일본 언론이 5월 30일 전한 데 따르면 중동 정세의 영향으로 일본의 나프타 수입이 충격을 받으면서 올 4월 에틸렌 공장 가동률이 67.3%까지 떨어져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4월 일본의 에틸렌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37.1% 감소한 28만 3,500톤이었습니다. 원유 정제 과정의 부산물인 나프타는 화학산업의 핵심 기초 원료이며 일본 나프타 공급량 중 80%가 중동 지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원료 부족으로 일부 일본 기업은 최근 제품 포장재를 컬러에서 흑백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정금하였습니다.

오늘은 독일 중소기업 히든 챔피언 학회 회장 되링이 독일과 중국의 협력 전망이 매우 밝다고 밝힌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 중소기업 히든 챔피언 학회 회장 발테 되링 박사가 최근 중국 기자와의 특별 인터뷰에서 중국은 독일의 가장 중요한 경제 무역 동반자 중 하나라며 중국의 발전 추세는 강력하고 혁신 역량도 매우 뛰어나 독일과 중국 협력의 전망은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히든 챔피언이란 특정 세부 분야나 업종에서 글로벌 선도 시장 지위를 점한 중소기업을 가리킵니다. 현재 독일의 글로벌 시장 선도 기업 약 500개사 중90% 이상이 중국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되링 회장은 독일 중소기업들이 중국 정책과 시장 환경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직접 기업들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해 중독 유럽 히든 챔피언 포럼에 참여해왔습니다. 올해 5월 독일 중소기업 히든 챔피언 학회는 북경에서 제3회 중독 유럽 히든 챔피언 포럼을 공동 개최했으며 되링 회장도 다시 중국을 찾았습니다. 되링 회장은 중국 경제 고품질 발전과 함께 중국 기업들의 포럼 참여가 활발해지고 독일 히든 챔피언 등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되링 회장은 30년 전인 1996년 처음 중국을 방문했다며 그때에 비해 지금의 중국은 천지개벽의 수준으로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훨씬 개방적이고 혁신 역량도 훨씬 강해졌습니다. 특히 최근 몇년 사이 경제 발전과 과학기술 혁신에서 눈부신 성취를 거뒀습니다. 대외 개방 수준도 계속 높아지면서 막대한 규모의 독일 기업 투자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되링 회장은 양국 기업 간 상호 존중과 신뢰가 깊어지면서 호혜적 협력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고

0: 국항됐습니다. 드링크 회장은 올 2월 메르츠 독일 총리의 중국 공식 방문이 풍성한 성과를 냈으며 이는 독일과 유럽, 중국 모두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양국이 체결한 다수의 협력 문건은 독일 경제계의 대중국 협력의 자신감을 한층 더 자극했습니다. 뒤링 회장은 현 시점에서 독일과 중국, 유럽과 중국 간 협력과 연계를 보다 더 강화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독일과 중국은 인공지능, 제약과학 등 분야로 협력을 확대한다고 비유했습니다. 뒤링 회장은 이러한 산업들은 잠재력이 엄청나고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뒤링 회장은 그토록 탈동조화 공급망 단절론에 대해서 관련 논조는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소리라면서 그 누구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성공적인 두 경제체를 서로 갈라놓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정학적 불안정이 도사리는 지금 독일 경제계는 중국과 관계를 외면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주목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 뒤링 회장의 주장입니다. 지금까지 독일 중소기업 히든 챔피언 학회 회장 뒤링이 독일과 중국의 협력 전망이 매우 밝다고 박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창익이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포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心真波动。
1: 여러분안녕하십니까공예배초점문제와중요한사건사변에대한자상한보도와설명을해드리는심층보도시간입니다이시간진행을맡은함강루입니다먼저학습시간을보내드리고분석과설명시간에는중국과세르비아간확고한친선관계에대해말씀드립니다그리고뉴스추적시간에는결탁해서지역의평화와안정을해치는일본과필리핀에대해말씀드립니다여러분들의정바랍니다

습근총이 2021년 3월 22일부터 7월 23일까지 사이에 한 당사를 배워 리치를 깨치고 자신감을 증진하며 덕을 숭상하고 실천력을 높일 때 대한 논술에서 발표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신앙과 신념, 신심은 가장 좋은 방부제입니다. 우리는 시동일관, 당풍, 청렴건설을 잘 틀어줘 감히 부패할 엄두도 못 내고 부패할 방법도 없으며 부패할 생각도 없게 하는 것을 일괄 추진하는 데서 보다 많은 제도적 성과와 보다 큰 실천적 성과를 이룩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지난 100년 동안의 분투 과정에서 다양한 특징을 띤 일련의 혁명정신을 형성했습니다. 당의 확고한 신념과 근본적 취지, 훌륭한 기풍을 집중적으로 구현하는 이런 정신들은 꾸준히 분투하도록 우리를 격려하는 소중한 정신적 부입니다. 당사 학습교양 활동에서 당사를 배워 덕을 숭상하도록 한다는 것은 곧 광범한 당원과 간부들을 인도해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고 고상한 도덕 품성을 하며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당에 충성하는 대덕을 숭상하도록 해야 합니다. 광범한 당원과 간부들은 입당할 때에 당에 충성하고 영원토록 당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한 맹세를 영원히 명기하고 시종 당에 충성하고 당의 사업에 충성하며 끝까지 당을 따르고 절대로 후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인민의 행복을 도모하는 공덕을 숭상하도록 해야 합니다. 광범한 당원과 간부들은 인민의 립지에 확고히 서서 시종 인민과 고난을 같이 하고 생사의 시련을 함께 이겨내며 과감히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사업하며 실제적으로 인민의 행복을 도모하는 것을 가장 근본적인 직책으로 삼아야 합니다. 셋째, 자신을 엄하게 단속하는 품성을 숭상하도록 해야 합니다. 광범한 당원과 간부들은 사소한 일이라도 신중하고 세심하게 대하며 도덕적 준칙을 지키며 정백하게 처신하고 깨끗하게 일하며 고상한 사람, 순수한 사람, 도덕이 있는 사람, 저속적인 취미에서 벗어난 사람, 인민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당사를 배워 실천력을 높이도록 한다는 것은 당사 학습 교양의 귀착점으로서 당사를 배워 리치를 깨치고 자신감을 증진하며 덕을 숭상하는 데서 이룩한 성과를 주관세계와 객관세계를 개조하는 실제 행동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성을 단련하는 데서 실천력을 높여야 합니다. 광범한 당원과 간부들이 당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고양하고 홍세 혈통을 이어가며 위대한 당창건 정신으로 당성 수양을 자양하고 리상과 신념을 확고히 다지며 정치적 판단력과 정치적 이해력, 정치적 집행력을 끊임없이 격상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대업을 가슴에 품으며 시종 당성 원칙으로 심신을 수련하고 자신을 단속하고 확고한 당성으로 확실하게 인민의 신뢰를 얻고 군중을 이끌도록 교양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데서 실천력을 높여야 합니다. 광범한 당원과 간부들이 시종 인민을 마음속 가장 높은 위치에 올려놓고 인민 대중의 절친한 친구, 친근한 분, 길잡이 역할을 잘하며 최선을 다해 대중들이 걱정하고 애로를 느끼고 우려하고 희망하는 문제를 잘 해결해 줌으로써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데서 보다 뚜렷한 실질적 진전을 가져오기 위해 노력하도록 합니다.

0: 지금까지 학습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과 세르비아 간

0: 과고한 진상관계에 말씀드립니다.
1: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0: 아세르비아 간 철 같은 우정은 독보적인 것입니다. 중국과 함께 신시대 운명 공동체를 구축한 첫 유럽 국가인 세르비아는 중국과 가장 일찍 1대1로 공동건설 협력문서를 체결한 유럽 국가 중 하나입니다. 올해는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해서 10주년이며 양자 관계의 발전은 중요한 역사적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스근정 주석은 쌍방은 내왕을 강화하고 상호 신뢰를 다지며 협력을 심화하고 상호 지지하면서 운명을 함께하고 공동 번영하는 밝은 길을 공동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새로운 높이로 격상시켜야 합니다. 북경 외국어대학 구역과 글로벌 관리 고등연구원 최홍근 교수는 스근정 주석의 중요한 논술은 양국 간 철 같은 우정을 깊이 뿌리내리도록 하고 부단히 격상시켜야 한다는 점을 표명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향후 양국 관계 발전에 전략적 인도를 제공할 것이며 상무 협력을 갈증 심화하는 데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당면 중국과 세르비아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새로운 높이로 추진하는 것은 양국 각자 발전의 내적 수요일 뿐만 아니라 복잡한 국제정세 하에서의 필연적 선택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중국이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이고 세르비아는 세르비아 2030년 국가 발전 계획을 추진하는 중입니다. 양국이 발전 전략 간 접목을 강화하는 것은 인심에 순응하고 대세에 부합됩니다. 외부에서 보면 100년 변국이 빨라지는 가운데 중국과 세르비아 양국은 많은 국제 문제와 지역 문제에서 입장이 비슷하므로 조율과 협력을 강화해 국제 평화와 공평 정의를 더 잘 수호해야 합니다. 새로운 정치화에서 중국과 세르비아는 철 같은 우정을 새로운 높이로 추진해야 합니다. 양국 간 교류에서 상호 존중과 신뢰가 기반입니다. 양국 원수의 전략적 인도하에 중국과 세르비아 간 전략적 상호 신뢰가 끊임없이 증강했습니다. 이번 부치치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통해 양국은 국가 주권, 영토 완전과 민족 존엄을 수호할 때 대한 서로의 입장을 확고히 지지하고 서로의 핵심 리익과 중대한 관심사와 관련된 문제에서 서로 지지하며 외부 세력이 어떠한 구실로 타국 내정을 간섭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중국 방문 기간 가장 깊은 주목을 받은 것은 5월 25일 스근정 주석이 부치치 대통령을 위해 마련한 진선훈장 수여식입니다. 이는 양국 진선을 위한 부치치 대통령의 기회에 대한 높은 긍정일 뿐만 아니라 신시대 중국과 세르비아 운명 공동체 건설에 대한 양국 국민의 간절한 기대를 보여주며 중국과 세르비아 간 높은 수준의 전략적 신뢰를 증명하기도 합니다. 실무 협력은 양국 진선에 대한 현실적 묘사입니다. 소와 양고기 등 갈수록 많은 세르비아 특색 제품이 중국 시장에 진입하고 베오그라드 우회 도로 등 중국 기업이 참여한 프로젝트가 세르비아의 발전에 힘을 실어주며 부치치 대통령이 웅그리아 세르비아 구간 고속철을 체험하고 중국의 속도에 감탄하는 등 모두가 양국 간 철 같은 우정을 말해줍니다. 이번에 중국은 발전 전략 간 접목을 강화하고 일대일로 공동건설 중기 행동 계획을 잘 실행하며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 녹색 에너지, 선진 제조 등 신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새로운 성장점을 개척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중국과 제르비아 간 협력이 기술 진보와 녹색 에너지에 중점을 두면서 고품질 일대일로 공동건설이 확실하게 추진되고 양국 발전에 더 많은 원동력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중국과 세르비아 상무관계 발전에서 인문교류는 무궁무진한 동력입니다. 베오그라드 거리의 중국어 표지에서 부지디 대통령의 막내 아들이 중국어를 배우기까지 중국어는 이미 세르비아에서 두 번째로 큰 외국어가 되고 양국 문화 교류는 산과 바다를 뛰어넘는 민심유대로 부상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직항개통, 상호비자면제 등 호재가 속출하면서 양국 간 인적왕래를 더욱 편리하겠습니다. 지난해 개최한 중국 세르비아 인민진선 70년 시리즈 경축 행사를 통해 양국 민중은 상호료회를 더욱 증진했습니다. 앞으로 비자 면제, 자유무역, 직항이라는 입체 기반을 잘 이용해 중국과 세르비아의 인문 교류가 더 깊이 있게 진행될 것이고 양국 친선, 만리 이웃을 실증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에서 보면 평화 발전과 공평과 정의에 대해 중국과 세르비아 양국은 깊은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쌍방은 계속해서 국제사회에서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할 것이며 이는 글로벌 관리를 보완하는 데 요구합니다. 부치치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 기간 쌍방은 4대 글로벌 창의의 실시를 공동 추진할 때 대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세르비아는 중국이 제기한 4대 글로벌 창의를 높이 평가하고 지지하면서 이는 글로벌 발전 난제를 해결하고 글로벼 안전이 직면한 도전에 대응하며 문명 교류와 상호 참조를 촉진하고 글로벌 관리를 개혁하고 보완하는 데 중국의 지혜와 중국의 힘을 이바지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세르비아는 또 글로벌 발전 창의 친구 소조 활동에 가입하고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글로벌 관리 친구 소조에 가입하고 적극 참여하려는다고 밝혔습니다. 세르비아 국민의회 의장 고문 스토야노비치는 양국 관계가 가져다 준 좋은 점은 바로 날로 복잡해지는 국제 환경에서 각국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시범을 제공하고 글로벌 관리 효도를 제고하는 데 기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 옛말에 절친한 친구는 만리를 떨어져 있어도 요처럼 가깝다고 했습니다. 세르비아 속담에도 산과 산은 만나지 않지만 사람과 사람은 자주 왕래한다고 했습니다. 세월의 세례와 국제 풍운의 시련을 거쳐 산과 바다를 뛰어넘는 양국 간 절 같은 우정은 끊임없이 새로운 높이로 나아갈 것이며 이는 양국 국민의 복이자 흔들리는 세계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0: 탄소가 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0: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0: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실내외 온도 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0: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0: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1: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2: 계속해서 뉴스 주석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결탁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일본과 필리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다양한 예상으로 해드리는 뉴스 추적사항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폭우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2: 필리핀 대통령 마르코스가 일본을 방문하는 기간 양측은 군사정보 보호협정 협상을 개시하고 양자 관계를 승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쌍방은 또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른바 일본과 필리핀 간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북례 개선 획정 협상을 정식 가동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이는 일본과 필리핀이 군사 연결을 강화하고 지역 정세를 교란하는 또 하나의 위험한 행위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은 응당 역사의 교훈을 섭취하고 평화 헌법을 수호하며 전소 방위를 견지해야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전후 평화 체제 규제를 끊임없이 돌파하고 살상성 무기 수출 규제를 해제하며 장거리 타격 능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합동군사훈련에 파병하고 심지어 제2차 세계대전 후 처음 필리핀에서 공격형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현재 일본은 또 필리핀과 함께 군사정보 공유 기제를 구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간단한 정보 교환이 아니며 군사연결 사슬을 조이고 진영 대항을 강화하려는 수작인 것입니다. 그 진실한 의도는 필리핀을 빌어 군사적 존재를 확정하고 재군사화를 도모하며 지연적 사리 사역을 위해 새로운 수단을 찾는 것입니다. 경계해야 할 것은 일본과 필리핀이 이른바 일본과 필리핀 간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개인계 획정 협상을 시작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일본과 필리핀이 선포한 경계 해역이 중국 대만섬 동부에 위치했다는 점을 반드시 지적해야 합니다. 중국 국내법과 유엔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르면 관련 해역에 대해 중국은 배타적 경제 수역과 대륙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필리핀이 자의로 이른바 해역 경계 획정 협상을 가동한 것은 중국의 해양 권익을 엄중히 침해하고 유엔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수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입니다. 이른바 경계 획정 협상은 완전히 불법적이고 무효하며 대만섬 동부 해역에 대한 중국의 권리 주장과 자신의 합법적 권리 행사에 아무런 영향도 두지 못할 것입니다. 일찍 일본 군국주의 침략 피해를 입은 필리핀은 현재 역사 거울을 무시한 채 군사안보 분야에서 일본에 결박되고 심지어 중국의 해양권익과 관련된 문제에서 일본과 이른바 경계획정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필리핀의 안보를 증강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전략적 자주를 한층 더 약화시키고 외부 세력의 지연 바둑판에서 더욱 큰 위험 부담을 불러올 것입니다. 중국은 관련 국가 간 군사 협력이 제3자를 겨냥하거나 제3자의 리익에 손해를 끼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것을 시종 반대합니다. 소수 국가들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전을 결박하는 것을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일본은 반드시 역사를 정시하고 군사 확장의 길을 고집하는 것을 중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지역 평화 발전의 대세에 순응하고 자신을 타국의 전차에 묶어두지 말며 실제 행동으로 지역 평화를 수호할 것을 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염견의 창 프로입니다. 염변 동부과격액 운수그룹은 길림성 통합카드 지불 주식 유한유사와 연합으로 연결 이도백화 여객 운수 통근 카드를 출시해 여객들을 위해 편리하고 저렴한 도시간 출행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객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연결 중심 버스역 혹은

백산 보호개발구 종합여객 운수중심에서 연길 안도 이도백화 통근 카드를 구매할 수 있고 수수료는 카드당 10원입니다. 이 통근 카드는 장기적으로 유효하고 사용기한 제한이 없으며 양도 및 공용할 수 있습니다. 5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할인 혜택을 출시하는데 통근 카드 원가는 인당 45원이고 할인가는 인당 35원이며 승합차 통근 카드 원가는 인당 70원, 할인가는 55원입니다. 요에 따르면 연길 이도백화 버스 승차장은 연길 중심 버스역이고 출발 시간은 6시 30분, 8시, 9시 30분, 11시, 12시 30분, 14시, 15시 30분입니다. 승합차는 방문 픽업 봉사를 제공하고 6시부터 18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운행하게 됩니다. 안도 이도백화 연길 버스 승차장은 장백산 집산 중심이고 출발 시간은 5시 30분, 7시 20분, 8시 5분, 9시 40분, 11시 30분, 13시 50분, 16시 20분입니다. 지북구 여객운수역에서 승차할 경우 출발 시간은 6시, 7시 50분, 8시 35분, 12시, 14시 20분, 16시 50분이며 장백산 종합여객 운수중심에서 승차할 경우 발차 시간은 6시 10분, 8시, 8시 45분, 12시 10분, 14시 30분, 17시입니다. 승합차는 방문 픽업 봉사를 제공하고 6시부터 18시까지 30국제시장 진입 요구 사이의 격차로 인해 일부 주문이 통관 단계에서 막히면서 한때 주문을 받아도 수출하기 어려운 피동적인 국면에 처해 있었습니다. 발전의 걸림돌에 직면해 기업은 기다리거나 의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장백산 세관에 연계해 전문적인 지도와 정책적 지원을 성의했습니다. 마침 장백산 세관에서 새로운 성장점을 육성하고 기업 우세를 강화하여 정책으로 기업에 혜택을 주는 전문 행동을 펼친 시기와 마무리했습니다. 기업은 이를 계기로 세관 전문 소조에 협력해 통관 위험 요소를 조사하고 자체 점검, 교제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범화했으며 유럽, 아메리카 등 목표 시장의 법규 요구에 엄격히 따라 원료 재배, 생산 가공과 완제품.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읽고 안 읽은 책이 몇 권이나 됩니까? 너무너무 읽고 싶어서 안 읽으면 뒤처질 것 같아서 그냥 표지가 예뻐서 그렇게 사놓고 펼쳐보지도 않는 책들 그 무게가 어마어마합니다. 마음의 무게가요. 아, 저걸 읽어야 하는데 줄거리라도 알아야 하는데 갑갑하죠. 그런데도 어쨌든 내 손안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준비는 된 거니까요. 게으른 거 아니고요. 엄청 부지런한 겁니다. 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하는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날까요?

0: 를 하자 했는데
1: 네.
0: 또 오르지를 않는 겁니다. 다른 음악을 할수 있는 연주
1: 아,
0: 음악이.
1: 네.
0: 그래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하기로 한거 하자 했는데, 일단은 뭐 여러분들한테 지금 산청가도 그렇고 풍년가도 그렇고 농사에 관한 음악입니다. 예를
1: 네.
0: 들어보면 산청가 같은 경우에는
1: 그렇죠.
0: 아침이면 연장 메고 밖에 나가서 논도 갈고
1: 네.
0: 밭도 갈아서 저녁이면 소의 잔등에 달빛을 메고 돌아온다. 아,
1: 오.
0: 형 이렇게
1: 네,
0: 참,
1: 표현이 아주
0: 예,
1: 시적이죠.
0: 우리 조상님들이 쓴 곡이지만
1: 네.
0: 멋이 있는 것 같아요, 가사에.
1: 그래요.
0: 예,
1: 어찌 보면 뭐
0: 네.
1: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0: 그렇죠. 네.
1: 또 노동을 하시고 귀갓길을 또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
0: 맞습니다. 예.
1: 너무나도 네,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0: 저는 농촌에 살아서 그소 잔등에 달빛이 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소가
1: 네.
0: 그 털이 워낙 이쁘다
1: 아,
0: 보니까,
1: 네.
0: 빛이 나다 보니까, 달이 환하게 뜬 날에는 소 잔등이 이렇게 반사가 됩니다.
1: 반사되는,
0: 예, 그래서 그걸 아마도 이렇게 표현을 한것
1: 아,
0: 같아요. 제가 볼
1: 네.
0: 때는. 아무튼, 산청가는 그런 좀 매력이 있고, 풍년가 같은 경우에는 뭐 말할 것 없죠. 올해도
1: 네.
0: 풍년, 明년도 풍년, 년년 해마다 풍년이 오라라는 마음으로
1: 아,
0: 농사를 하는 농민들의 마음을,
1: 들어봤고요.
0: 예.
1: 그래요. 다음 시간에도 뭔가 이제 민요가 또 기다려지는 그런 기대감이 생겨버렸네요.
0: 다음 시간에는 제가 라일락이라는 곡을 여러분들과
1: 아,
0: 함께 부르면서
1: 미리
0: 하도록
1: 이렇게
0: 해볼게요.
1: 공개를 하시는 건가요?
0: 제가 요즘 참
1: 오,
0: 힘듭니다. 또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점점 없어져가고 있어서.
1: 아, 네. 많이 또 이제 배우셔야겠어요.
0: 미나님께서 한번더 불러달라고 하시는데
1: 아,
0: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
1: 네.
0: 이제는 여러분들과 빠이빠이 해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1: 아쉽고,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멋진 선곡으로, 네, 함께
0: 네,
1: 인사드리겠습니다.
0: 다음 주 화요일 오후 3시에 여러분들께서 잊지 않고 이 방송을 틀어놔 주신다면 제가
1: 네.
0: 한 번이 아니라 두 번도 더
1: 네.
0: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그래요. 이제 아쉽지만 저 이제 인사드려야 할것 같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요일 오늘 하루도 이제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꼭 웃으세요.

0: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가는 인생 이야기 문학 코너 돌아보는 내 인생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문학 코너 오늘 시간에는 첫순서로 김희자 씨의 우리 말과 우리 아들을 보내드립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1: 어머니, 밥 잡수세요.
0: 아들애가 나의 옆에 와서 손을 잡으며 주방으로 끄당긴다.
1: 오, 알았어.
0: 나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애와 함께 식탁에 마주 앉았다.
1: 어머니, 맛있습니다.
0: 연이어 건네는 아들애의 표준적인 조선말이다. 나는 맛깔스레 먹어주는 아들애의 모습을 지켜보느라니 흘러간 일들이 눈에 삼삼이 밟혀온다. 지금부터 10여 년 전, 애가 유치원에 다닐 적에 내가 무슨 궁리하고 그랬는지 한쪽반에 붙였다. 이어 소학교, 초중, 줄곧 한쪽반에 다녔다. 아마도 남자애니 앞으로 중국 사회에서 큰일을 하려면 한어를 잘 해야 된다는 부모의 욕심인지도 모르겠다. 간혹 애를 데리고 한족 친구들한테 놀러 가거나 지어 집 부근의 슈퍼 한족 아줌마가
2: 저 아이즈 한유 쇼도 这么好와 我以为 한주 아이즈나
0: 하면서 우리 군이가 조선족인 거 근본 몰랐다는 말을 들을 때면 애들의 언어에 대한 접수력과 유창하고 빈틈없는 한어 발음에 저도 모르게 흡족할 때가 있었다. 헌데 애가 어릴 적에는 그나마 철이 없어서 괜찮았는데 점점 크면서 애는 한어로 우리 부부는 조선말로 말하다나니 서로 간의 소통이 잘 안 되어서 오해가 생길 때가 적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모여서 이야기꽃을 피울 때면 올리보고 내리보고 무슨 말인지 몰라서 나한테 물어보고 누나한테 물어보고 지어 재미가 없는지 한쪽 구석에서 핸드폰만 뚜지기도 했다. 한 번은 아빠하고 다툼하고 할아버지한테 전화하여 지원받는다는 것이 도무지 소통이 안 되어
1: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0: 단마디 말만 연속 곱씹고 할아버지는 또 전화 한쪽에서
1: 뭐? 뭔 뭐라는 게야?
0: 하는 소리만 들렸다. 그러한 장면들에 맞띄울 때마다 나는 저도 모르게 나 자신을 돌이켜보지 않을 수 없었다. 애가 그래도 조선족인데 자기 민족의 언어를 이렇게 몰라서야. 순간 애한테 조선말을 배워줘야겠다는 의무감이라 할까 강렬히 느꼈다. 그때로부터 방학이면 조선말 교과서를 사가지고 우리말 모음 자음부터 시작하여 쌍받침까지 매일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의 학습을 견지했다. 그 외 신문 같은 것도 갖고 와서는 간단한 보도 같은 거 애한테 반복하여 읽게 했다. 처음에는 발음이 잘 되지 않아 여행을 묘행으로 남산을 난산으로 자꾸 읽어 집 사람들을 웃길 때도 있었다. 나는 애한테 타격이 될까? 군이야, 잘한다. 하며 용기와 배우려는 욕망을 북돋아주는 한편 반복하여 발음 연습을 시켰다. 비록 떠벅떠벅하면서 읽었어도 끈질긴 노력을 거쳐 기본 보기와 읽기는 그나마 잘 되어가고 있었다. 애가 올해 고종시험을 쳤는데 방학기간 어떠한 형식으로 애한테 우리말을 가르칠까 고민하던 차 음악에 흥미를 갖고 있는 아들한테 외국에서 오신 성악 선생님을 찾아서 우리말 노래를 가르쳐 주었다. 애를 데리고 왔다지만 한족 학교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는 은근히 근심하는 선생님의 표정이다. 군이 어머니, 군이하고 함께 들어와도 좋습니다. 나는 그러기로 하고 애와 함께 첫 수업에 참가했다. 소파에 깊숙이 앉은 나는 지구시 구리를 지켜보면서 나의 일에만 열중했다. 구리도 일에 몰두하는 엄마의 모습을 곁눈질해보고는 물으려던 말도 꼴깍 삼키면서 선생님의 강의에 전신을 다해 몰두하고 있었다. 구리 어머니, 구리가 이렇게 말을 다 알아들을 줄 몰랐습니다. 내가 괜한 근심을 했습니다. 발음도 어쩜 이리도 똑똑함까? 선생님은 웃음꽃을 피우며 칭찬을 하신다. 지금은군이가우리민요아리랑으로부터시작하여우렁찬목소리로십여수의우리말노래를곧잘부른다여기까지쓰고나니알퐁스도테의마지막수업에서아멜선생님의어떤민족이든자기의언어를잊어서는안된다던얘기가불쑥떠오른다이야기는프랑스가프로이센에게정복당하는시기를배경으로프란츠가공부보다는뛰어놀기를좋아하던차아멜선생님의마지막수업에서자신의민족언어를소홀히에대한것을깊이후회한다마지막수업에서프란츠는식민지배의환경속에서모국어를배울수없한민족의언어이자문화이다하물며우리가열심히쓰고배우지않을이유가뭐겠는가우리는나로부터시작하여우리민족의문화와언어를지켜야하지않겠는가창문밖으로아침햇살이나와우리군의를따뜻히비추어준다어머니잘먹었습니다어머니감사합니다우리는오늘도우리말과글을배우기에박차를가하고있다김희자씨의우리말과우리아들을읽어드렸습니다요즘은정말우리말이많이빛을잃어가고있는가운데많은이들에게정말경종을울려주는그런좋은문장인것같습니다네이문장을함께하면서제가오늘부터한가지할일이더생긴것같습니다네보통뭐우리세대는한종말에그렇게유창하지못합니다그래서어찌보면자식들한테조금대리만족을느끼면서한어를많이중시했던것도없지않나있는데요김희자씨의이글이정말우리많은사람들에게깊은경종을울려주는좋은글인것같습니다황인순씨의우리말꽃피옵니다듣고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가는 인생 이야기 문화 코너 돌아보는 내 인생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정선아의 해피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문화 코너 돌아보는 내 인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계속해서 최용숙 씨의 아버지의 눈물 함께합니다. 1970년 여름의 어느 날 우리 마을에 하방호로 내려왔던 옥준애가 연길로 돌아가게 된다는 소문이 동네에 쫙 퍼졌다. 옥준은 소학교 4학년 때 우리 마을로 이사왔다. 날씬한 몸매에 하얀 얼굴, 모루알같이 까만 눈을 가진 옥준은 얼굴이 이쁜 데다가 옷까지 공주처럼 곱게 입었다. 옥준은 우리 반에 오자마자 남학생들의 눈길을 몽땅 뺏어갔을 뿐만 아니라 여자애들도 그 애와 놀기 좋아했다. 선생님이 옥주를 나와 한 책상에 앉혔기에 우리는 아주 사이좋게 보냈다. 이런 옥주가 이사를 간다니 몹시 서운했다. 옥주와 친하게 보내던 몇몇 친구들 중 누군가 다음 일요일 연길에 같이 가서 기념사진을 찍자고 발동을 걸었다. 모두 찬동했고 나도 아무 고려 없이 그러자고 대답했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며칠 후 연길로 간다고 생각하니 마음은 온통 기쁨으로 찬

0: 뭉쳤다. 그런데 집에 가까워지자 걱정이 앞섰다. 돈은 어쩌지? 차비 20전, 사진값 20전, 점심값 10전, 적어도 50전은 있어야 하는데. 아니야. 차비는 무슨 소학생도 아닌데, 이젠 중학생인데. 매일 10리씩 걸어 소학교를 다녔고, 이젠 또 매일 15리씩 걸어 공사마을 중학교로 다니는 나에게 연결까지 30리 길은 큰 문제가 아니었다. 차비 20전 빼면 그럼 30전만 있으면 되는데. 나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친구들과 사진 찍으러 가겠다고 손을 내민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미 친구들과는 가겠다고 약속했으니 이 일을 어쩔까. 다른 애들 같으면 그래도 의대 엄마한테 돈을 달라고 할 것이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엄마가 계모였던 것이다. 세상 물정 좀 알기 시작해서부터, 다시 말해 우리 엄마가 나를 낳은 엄마가 아니라는 것을 안 순간부터 저도 모르게 눈치 생활을 해왔던 것이다. 물론 우리 엄마는 나를 잘 대해주었다. 우리 집에 오셔서 낳은 내 아래 두 동생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호되게 꾸짖었지만 전처 자식인 나와 오빠만은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옛날 이야기와 동화책 속에 나오는 못된 계모들에 비해 더없이 착하고 인자하여 난 참 다행이야 라고 혼자 생각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때로는 이런 엄마가 어쩐지 두려웠다. 그래서 학교에서 거두는 꼭 필요한 돈만 엄마하고 달라고 했다. 이때 문득 머릿속에서 아버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나는 곧바로 도리모리질에 가야 해. 내일 말하자. 아직 하루가 있는데 뭐. 이튿날은 토요일이었다. 나는 수업이 끝나자 불이 나게 집으로 왔다. 절반은 다른 박질했다. 해지기 전에 마을 뒤편 버들방천에 가서 버들버섯을 캐려고 마음먹었던 것이다. 며칠 전 버섯을 한 광줄이 캐오니 할머니가 감자와 함께 놓고 찌개를 끓였는데 온 집 식구들이 매우 좋아했다. 특히 엄마가 제일 맛있게 들던 기억이 떠올랐던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인지 버들방천을 샅샅이 훑었지만 버섯은커녕 버섯 그림자도 보지 못했다. 빈 광조리를 들고 집에 돌아오니 남동생이 도랑물에서 놀다가 하얀 소선대복을 적셔 엄마한테 야단 맞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날 저녁 나는 또 엄마와 연길 가는 일을 말하지 못했다. 온 밤 자지 못하고 끙끙 랭가스만 알았다. 일요일 아침 애들과 약속한 시간이 다가왔다. 온 집 식구들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밥상 둘에 나누어 앉아 아침 식사를 했다. 남자들은 웃상에, 여자들은 아랫상에 둥그렇게 앉아 말도 없이 식사했다. 나는 밥이 목에 넘어가지 않았다. 몇 술 뜨다 말고 일어나 펌프가로 가서 물독을 들여다보았다. 물이 얼마 없었다. 나는 펌프를 찾기 시작했다. 아무튼 무슨 일이라도 하고 말을 꺼내면 혹시 어쩌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이다. 벽시계를 쳐다보니 이제는 반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지금 말을 꺼내지 않으면 안 되는 관건적인 시각이 닥쳐왔다.
1: 엄마, 오늘 일요일인데 연기를 마담에네 집에 가서 옥수수 국수 받고 오람둥.
0: 나는 끝내 용기를 내어 어제 저녁 잠을 설치며 궁리해낸 연길 갈 이유를 말했다. 엄마는 가끔씩 입사를 한 주머니씩 이고 연길 큰어머니네 집에 가서 옥수수 국수와 바꿔왔다. 나는 이호하고 말았다. 이때 아버지는 곧바로 일어서더니 생각 밖으로 벽에 걸려있는 우덧 호주머니에서 돌이 들려왔다. 우당탕탕. 뒤이어 무엇이 마구 뒤번져지고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웃옷을 다시 주워입고 잽싸게 미닫이를 열었다. 눈앞에 미처 상상도 못할 정경이 확 안겨왔다. 나는 그만 입을 딱 벌리고 말았다.

0: 아버지가 두 손으로 엄마의 멱살을 잡아주고 마구 흔들어대는 것이었다. 내가 어쩌다 걔한테 돈을 한번 줬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됐니? 이렇게 소리 지르는 아버지의 부릅뜬 두 눈에서 분노가 이글거렸다. 두 손은 엄마의 목덜미를 어찌나 꽉 잡아쥐었는지 엄마는 꺽꺽거릴 뿐 아무 말도 못했다. 이복의 아애비, 말로 하오. 이손좀 놓고 말로 하오. 할머니가 울면서 아버지의 왼손을 잡아당기는데 두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했다. 아부제, 이손 없어. 제발 이손 넣어 없어. 오빠도 이렇게 애원하면서 아버지의 오른손을 잡아당기고 있었다. 구들 바닥을 보니 밥상이 뒤번져지고 그릇과 음식들이 어수선하게 널려 있었다. 너무나도 갑작스레 발생한 일이라 겁에 지른 동생들이 벽 한켠에 몰려서서 바들바들 떨면서 어쩔 바를 몰라 했다.
1: 아부제, 내 연길 알가겠구만. 내안 가면 되셈동? 제발 엄마를 그러지 맙소.
0: 이 광경을 보고 울먹거리며 겨우 이렇게 말을 마친 나는 아버지에게 받았던 돈과 량표를 구두에 확 내던지고 왕왕 울면서 주저앉았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오른손을 놓더니 주먹을 쥐고 엄마의 얼굴을 향해 힘껏 내리쳤다. 이때 오빠가 등을 돌려 엄마를 막아섰다. 주먹은 다행히 오빠의 뒷잔등에 퉁 하고 떨어졌다. 오빠의 비명소리에 아버지는 그만 잡았던 손을 놓고 물러섰다. 할머니는 얼른 엄마를 밀고 옷방에 들어가 미닫이를 닫아버렸다. 오빠는 나를 흘겨보며 아버지를 부엌 마루 쪽으로 당겼다. 지지 잘하다. 오늘은 어째 이래오?
1: 아메, 나도 모르겠었구만. 어째서 그런 말 했는지. 아무리 그렇다고 애들 앞에서 이래도 된다.
0: 옷방 미닫이 너머로 할머니의 타이르는 목소리와 엄마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바로 이때 친구들이 나를 부르는 소리가 대문 밖에서 들려왔다. 나는 친구들이 집에 들어와 이 광경을 볼까봐 벌떡 일어서 밖으로 뛰어나갔다. 손등으로 흐르는 눈물을 훔치는데 눈물은 어쩐지 그쳐지지 않았다.
1: 너 웬일이야?
0: 눈물 범벅이 된내 얼굴을 본 녹주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다급히 물었다.
1: 응? 나? 배 아파. 너무 아파. 이렇게 눈물이 자꾸 난다.
0: 다른 애들도 놀란 눈길로 쳐다보는 것이었다.
1: 이 안에서 어쩌지? 약속 못 지켜서 너희들만 가.
0: 말을 마치고 나는 획 돌아섰다. 그러고는 더 크게 소리치고 주저앉았다.
1: 너네 빨리 가.
0: 상황을 파악했던지 친구들은 곧바로 돌아섰다. 친구들의 말소리가 점점 멀어지자 나는 고개를 들어 애들이 떠나간 동구 밖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고운 옷을 차려입고 멀리 사라지는 친구들을 보노라니 뜨거운 눈물이 또다시 흘렀다. 뚜벅뚜벅. 문득 무거운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려보니 집을 나선 아버지가 내가 있는 골목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시고 있었다. 내 곁에 가까이 와서 걸음을 멈춘 아버지는 두 손으로 나의 어깨를 붙잡고 측은한 눈길로 한창 바라보셨다. 무슨 말씀을 하실 듯 입술을 실룩거리던 아버지께서는 결국 한마디도 못하셨다. 나는 서러움이 북받쳐 저도 모르게 아부제라고 부르며 아버지 품에 와라앉겼다. 아버지는 두 손으로 내 등을 가볍게 다독이다가 천천히 돌아서셨다. 순간 나는 아버지의 눈가에 뭔가가 번뜩이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분명히 아버지의 눈물이었다. 저기 바자굽을 지나 고개를 푹 숙이고 맥없이 걸어가는 아버지. 구부정한 아버지의 뒷잔등이 조금씩 들먹이고 있었다. 최영숙 씨의 아버지의 눈물 읽어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말 마음이 아팠던 일들이 오늘날에는 다시금 또 내 인생의 추억으로 살아나는 이야기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송선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윤옥입니다. 네,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인연에 대해서 참 얼마나 중요한 건지 느끼게 됩니다. 네, 이 사람과의 인연은 본인이 좋아서 노력하는데도 자꾸 힘들다고 느껴지면요, 인연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될 인연은 그렇게 힘들게 몸부림치지 않아도 이루어지거든요.

네, 용기가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해낼 때가 있습니다. 용기란 것은 두려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다뤄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냥 이런 어려움이 없이 용기를 낼 수가 있다면 그것은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네, 굳이 칭찬을 할 필요가 없겠죠. 네, 지난 겨울에 지난 여름에, 지난 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간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희망이, 노력들이 잠시 숨어 있다고 믿으면요. 반드시 그 믿음들이 봄에 꽃을 피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음악과 함께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정성 가수의 노래입니다. 아리랑 멜로디.

네, 음악의 향기. 오늘 이 시간에는요, 프란츠 요제프 하이든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오스트리아 빈의 훌륭한 공중 작곡가 전통을 잇는 프란츠 요제프 하이든은요, 진정으로 사랑받는 최초의 고전주의 음악가였습니다. 오스트리아 로라우 마을에서 가난한 노동자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어렸을 때부터 뚜렷한 음악적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이든은 1759년부터 1761년까지 모르친 백작의 궁정에서 일했지만 백작이 파산하면서 다른 음악가들과 마찬가지로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헝가리 왕자 파울 안톤 에스터하지에게 고용이 됐습니다. 그 후 거의 평생 동안 에스터하지 조택에 머물면서 하루에 8시간씩 작곡에 매진했고 매주 열리는 오페라와 교향곡 공연 등

주택에서 행해지는 모든 음악 활동을 관리했다고 합니다. 하이든의 일과가 고도에게 들리지만요, 그만큼 음악가로서 이룬 성과는 놀랍습니다. 그는 교향곡 104곡, 현악 4종주 68곡, 피아노 소나타 47곡, 오페라 26곡, 오라토리오 4곡 외에 중간에 소실된 수백 편의 곡을 썼습니다. 하이든은 교향곡의 전형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교향곡은 다양한 템포의 악장 3개에서 4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현악기와 4개 또는 5개의 관악 파트, 이탈리아 로코코 작곡가들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서 직접 개발한 악기 팀파니로 진행이 됩니다. 하이든은 현악 4종주 구성을 현대화시킨 공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제일 바이올린이 독주를 하는 대신 멜로디와 주요 테마를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파트로 분산해서 서로 조화롭게 진행이 되도록 했습니다. 네, 인생의 후기에는 런던과 빈을 오가면서 지내면서 높은 완성도를 가진 오랜 세월에 걸쳐 연길이 보존될 교향곡과 현악 4종주곡을 작곡했습니다. 또한 동시대 음악가 중에서도 단연 재능이 뛰어난 젊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를 만나서 그에게 영감을 줬습니다. 하이든은 은퇴한 후 77세에 빈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네, 노래 듣겠습니다. 김광현 가수의 노래입니다. 장백명주.

네, 심리학에는 한 가지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이루고 싶은 모습을 마음속에 그린 다음에 충분한 시간 동안 그 그림이 사라지지 않게 간직하고 있으면 반드시 그대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만큼 깊게 생각...

0: 농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오늘 시간에도 로신 선생님의 산문집 아침꽃을 저녁에 줬다에 수록이 된 산문 자질구레한 일 읽어드리겠습니다. 겨울에 물독에 얼음이 얇게 끼면 우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얼음을 먹으며 놀았다. 한 번은 심씨네 넷째 부인이 보더니 큰 소리 쳤다. 먹으면 안 돼! 배탈 난단 말이야! 그 소리를 들은 엄마만 한다. 하지만 연부인은 절대 꾸짖지 않고 즉시 소주에다가 밀가루를 이게 팔라고 하였다. 내가 장신구도 없다고 하니 그녀는 그거야 내가 주의해 살피지 않아 그렇지. 큰 궤거나 서랍 구석구석을 찾아보면 틀림없이 진주든 뭐든 있을 거야 라고 하였다. 그런 말을 듣고 보니 무척 이상해져서 나는 다시 팔기를 끊었다. 그러나 때로는 정말 큰 궤를 열어보고 구석구석 뒤져보고 싶은 마음이 일었다. 화제로 삼았다.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언제나 즐거운 만남이 되기를 기원을 하면서 명작을 만나다 여기에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당선자 진행의 김혜원이었습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후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습금평이 민영기업 좌담회의 끊임없이 방출되고 있고 거시적 조절 통제 능력이 끊임없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면 세계 경제는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평화와 발전은 여전히 시대의 조류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1, 2, 3분기의 수출입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해 주요 무역 동반자와 수출입 무역 총액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일대일로 공동 건설이 착실하게 추진됨에 따라 우리나라와 일대일로 연선 국가의 투자 무역 협력도 빠르게 추진돼 우리 외부 경제 환경에서 새로운 포인트로 빛을 발했습니다. 총적으로 우리가 확고한 전략적 의지력을 유지하고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는 총체적인 업무 기조를 견지하며 공급 측의 구조적 개혁을 주선으로 개혁 개방을 전면적으로 심화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기필코 질 높은 발전의 궤도에 빨리 들어서서 더욱 밝은 발전 전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 방송 담당의 김영아였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선 것만 같은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그러니 실용적인 나무 제품들 속에는 바름바름 벌어진 문어, 바름바름에는 또 얼마간씩 바라진 틈으로 조심스레 살피거나 더듬는 모양을 의미하여 문틈으로 바름바름 집안을 살피다처럼 몰래 살피는 행동을 묘사할 때 활용합니다. 어느 날 새벽 일찍 깨어나 보니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야 할 아이가 커튼 틈 사이로 바름바름 창밖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느냐고 물으니 밖에서 처음 들어본 새소리가 들려 어떤 새인지 궁금해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네요. 보고 싶으면 커튼을 활짝 열고 보면 되는데 왜 틈새로 몰래 보냐고 묻자 아이가 커튼을 열면 햇빛이 방 안에 들어와 엄마가 잠에서 깨날까 걱정된다며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아이의 속 깊은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너무 따뜻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바름바름 틈이 생긴 흔적에서 정겨운 추억이 피어나고 바름바름 엿보는 모습에서 어린 마음의 따뜻함이 담겨 있습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0: 생활에
1: 5월 1일부터 온라인 음식 서비스 경영자 식품안전 주체적 책임 감독관리 규정이 정식 실시됐는데 이는 온라인 음식 서비스 식품안전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다음 피로운전 인증규칙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공공안전업계 권장 기준인 동력엔진 차량 운전자 피로운전 인증규칙이 6월 1일부터 실시됐는데 인증규칙에 따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로운전으로 인정합니다. 첫 번째, 4시간 이상 연속 운전, 무정차 또는 주차 휴식 시간이 20분 미만인 경우. 두 번째, 자동차 운전자가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2시간 이상 연속 운전하고 쉬지 않거나 휴식 시간이 10분 미만인 경우. 세 번째는 자동차 운전자가 24시간 내 루적 운전 시간이 8시간 베이스 기술 규범, 상해 예방 통제 용어 표준 등입니다. 다음, 영업 비밀 보호를 보완하고 고수준 개방을 호위합니다. 6월 1일부터 영업비밀 보호 규정이 실시됐습니다. 새 규정은 법률 조항을 세분화하고 국제 규칙에 접목해 보호가 명확하고 체금할 수 있게 하며 높은 수준의 개방을 견인합니다. 다음, 훈련 심사를 규범화해 안전 생산 사고를 예방합니다. 6월 1일부터 특수 업무 인원 안전기술 훈련 평가 관리 규정이 시행됐습니다. 규정은 특수 업무 인원 안전기술 훈련 평가 업무를 표준화하고 특수 업무 인원의 안전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며 생산 안전 사고를 예방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은 급수 안전을 보장해 민생 발전을 호위합니다. 급수 조례가 6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조례는 급수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급수 안전을 보장하며 급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경제사회 발전과 인민생활의 수요에 더 잘 적응하는 것을 목표로 6월 30일부터 도로교통사고 손해배상사건 심리 적용 법률의 약간한 문제에 관한 장 건강 등 다양한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혈당의 급격한 변동이 가장 흔한 오후 졸음의 유발 요인일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 때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고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돼 혈당이 정점에서 빠르게 하락하는 반응성 저혈당이 발생합니다. 저혈당은 뇌의 경계심을 억제해 어지러움, 무기력, 졸음 등 증상을 유발합니다. 이 현상은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 즉 당뇨병 전 단계 환자의 신진대사를 늦추고 에너지 생성이 부족하게 해 지속적인 피로와 졸음으로 나타납니다. 오일을 많이 타며 체중 증가, 피부 건조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면 갑상선 기능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의 경우 철결핍성 빈혈이 가임기에 매우 흔합니다. 철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핵심 보조인자로 철이 부족하면 세포가 ATP를 효과적으로 생산하지 못해 피로와 졸음이 나타나며 특히 오후에 그 증상이 두드러집니다. 월경량이 많거나 채식주의자, 위장관 흡수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고위험군에 속합니다. 또한 비타민 D 결핍도 만성 피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현대인은 장시간 실내에서 일하고 햇빛 노출이 부족해 비타민 D 수치가 전반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초위를 많이 타거나 체중 증가, 안색이 창백한 증상이 있다면 갑상선 기능, 혈청 페리틴, 비타민 D 등의 혈액 검사를 권장합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허공의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주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적 전통 채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0: 장춘하태 팀과 2대2로 비겼습니다. 아래의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특색 수업을 흥미진진하게 관람했습니다. 그는 아이군 교정 환경을 살피고 어학예술과 노동미학 실천 과정을 참관했으며 아이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이 학습했고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광활하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에서 여러 민족 인민은 모두 하나의 공동한 터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중국이며 모두 하나의 공동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중화민족이며 모두 하나의 공동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중국인이며 모두 하나의 공동한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줘야 합니다. 이로써 학생들이 유아 시기 학생 시대부터 올바른 역사관, 민족관, 국가관, 문화관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교육 인도해 어릴 때부터 당당하고 영광스러우며 자부심이 있는 중국인이 되려는 뜻을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소년 아동은 조국의 미래이자 중화민족의 희망입니다. 소년 아동의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인민이 만족하는 교육을 잘 운영하는 것은 당위와 정부에 밀어버릴 수 없는 책임입니다. 전주 각급 당위 정부에서는 소년 아동과 소선대 사업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론述를 깊이 관찰하고 당과 국가를 위해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견지하며 소년 아동에 대한 지식 전수, 능력 배양, 가치관 형성 등 재반 사업을 통괄적으로 들어주어 조국의 미래와 민족의 희망을 잘 교육하고 키워내야 합니다. 각급 각종 학교에서는 덕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 임무를 단단히 다잡아 교수 내용을 1층 풍부히하고 교수질을 제고해 덕지 채미로가 전면 발전한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더 많이 양성해야 합니다. 광범한 교원들은 교육사업에 대한 요래를 시종 유지하고 알심들여 인재를 길러내며 아이들이 성장하는 길에서 인솔자가 돼 그들이 인생의 첫 단추를 잘 꿰도록 돕고 학생들이 보국한국의 큰 뜻을 세우고 책임을 다하는 분투자가 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석인 왕길보, 부조장 정권, 조직속 관련 부문 및 연결시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상술한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0: 그늘 시과학기술협회는 시직속 기관 당섭위원회와 연합으로 기관 진입 주제 활동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과학자 정신 사진전과 최첨단 기술 상호작용 체험을 결합한 방식으로 많은 기관 간부들에게 사상적 깊이와 과학기술적 취미를 겸비한 과학보급 성년을 선사했습니다. 과학자 정신 사진전 구역에서는 전학삼, 등가산, 원룡평, 도유유, 남인동 등 과학자들이 조국에 충성하고 연구에 정진하며 정상에 도전하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집중 전시됐습니다. 과학기술 체험 및 전시구역에서는 스마트 로봇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모방형 로봇계가 현장 참가자들과 민첩하게 교감하며 드론 편대가 하늘에서 진영을 바꾸고 3D 프린터가 현장에서 다양하고 정교한 모형을 직접 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VR 체험 구역은 특히 인기가 높아 상당수
1: 경기 템포는 매우 빨랐습니다. 전반 2분경 상대팀이 코너킥을 페널티 구역 안으로 차넣었고 상대팀 선수가 헤딩으로 골문을 열어 장춘아태팀이 1대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22분경 연변팀이 코너킥 기회를 얻었고 도밍고스가 직접 슈팅하여 공이 골망을 갈랐으며 이로써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전반전은 양팀 1대1로 종료됐습니다. 후반 56분경 도밍고스가 프리킥을 페널티 구역 안으로 차넣었고 공은

0: 골키퍼에 의해 쳐내줬습니다. 김태연이 이어서 강슛으로 득점했으나 주심은 반칙이 먼저 있다고 판정하여 득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58분경 상대팀 선수가 페널티 구역 안에서 헤딩으로 득점하여 장춘 아태팀이 2대1로 다시 앞서 나갔습니다. 81분경 포브스가 페널티 구역 안에서 강슛을 날렸으나 공이 골대를 스치며 나가 득점 기회를 놓쳤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도밍고스가 프리킥을 성공시켜 연변팀이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연변팀은 장춘 아태팀과 2대2로 비겼습니다. 이번 라운드 종료 후 연변 롱정 거시안팀은 3승 6무 1패로 승점 15점을 기록하며 순위표 5위에 자리 잡았습니다. 6월 14일 저녁 7시 30분 연변 롱정 거시안팀은 원정에서 남통지온과 제11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1: 76번째 6.1국제아동절을 맞으며 우리 시 각 관련 기관에서는 알차고 다양하며 교육과 오락을 겸비한 주제 활동을 개최해 아이들이 웃음과 즐거움 속에서 성장하고 보살핌 속에서 꿈을 향해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의 지도 아래 시 문화관에서 주최한 6.1국제아동절 특별 문예 공연이 시 문화관 극장에서 펼쳐졌습니다. 현장에는 전시 사회예술 양성기관의 소년 아동들이 무대에 올라 군무, 중창, 가야금 중주, 댄스 등 14개의 정체로운 절목을 번갈아 공연했습니다. 아이들은 우렁찬 노래소리, 우아한 춤사위, 능숙한 연주로 의기양양한 어린이의 품격과 적극적이고 향상된 정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학부모들은 각자 휴대폰으로 이 순간을 기록했고 극장 안에는 박수 소리와 웃음 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며 곳곳에 경사스럽고 평화로우며 따뜻하고 즐거운 명절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시 부녀연합회는 시 과학기술협회, 시 총공회와 함께 6.1 아동절 맞이 가족 과학기술 보급 실천 활동을 개최했습니다. 전시 20여 세대 가정이 참여해 몰입형 체형 학습과 재미있는 가족 교류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연길 공룡 박물관에서 해설자는 이해하기 쉽고 생동감 넘치는 방식으로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고대 생물의 진화, 지역 고생물 발전 등 지식을 보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각종 진귀한 화석 전시품을 가까이서 감상하며 자연과학의 신비로움과 매력을 직접 느꼈습니다. 이어서 시과학기술관에서 재미과학 실험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직접 조작하고 재미있게 협력하는 형태로 학부모가 아이들과 함께 과학 실험에 참여하고 과학 원리를 탐구하도록 하여 과학 교육이 가정으로 일상으로 스며들도록 촉진했습니다. 연변 박물관은 정성스럽게 일곱 빛깔 동심 즐거운 6.1 주제 기릴 활동을 마련했습니다. 활동 현장은 동심이 가득하고 따뜻함이 넘쳤습니다. 연변 박물관은 아이들을 위해 풍선, 엽서 등 정교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작은 구슬 꿰기 수공예 체험, 무형문화재 옷칠 부채 무료 체험을 통해 아이들이 녹송석과 백송석의 고대 용도를 이해하고 무형문화재 오칠 부채 수공예 창작에 참여해 직접 전용 오칠 부채 작품을 만들며 손끝으로 하는 실천을 통해 동양미학의 매력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활동기간 아이들은 연변박물관의 5대 기본 전시와 2대 림시 특별 전시를 나누어 관람했습니다.
0: 6월 1일 기자가 시 기상국으로부터 알아본 데 의하면 이번 주 우리 시는 기온이 정상이고 강수가 현저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기온은 섭씨 16.5도 좌우로 왕년 같은 시기보다 섭씨 0.3도가량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기온은 전반에 높고 후반에 낮을 것으로 보이며 1일부터 3일까지는 기온이 다소 높다가 4일부터 기온이 뚜렷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강수량은 40mm 좌우로 왕년 같은 시기보다 22mm가량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강수 과정으로는 1일 밤부터 2일 낮까지 소나기 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3일 낮 소나기 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4일부터 7일까지 저온을 동반한 흐리고 비가 계속되는 날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부문은 4일부터 7일까지 기온이 지속적으로 낮고 강수량이 뚜렷이 많기에 저온 장마 및 일조 부족이 농작물에 미치는 불리한 영향을 주의하여 예방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논밭 관리를 강화하며 농작물 육묘 생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벼 이양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주 비 오는

0: 날이 많아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바, 특히 대학 입시 기간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날씨 정보를 미리 체크하고 교통 상황을 고려하여 이동 시간을 합리적으로 계획하며 우산을 챙기고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주의주었습니다. 2일부터 3일까지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있기에 우박, 돌풍 등 기상재해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더러 감기 등 질병을 예방할 것을 권의했습니다.
1: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열의 과국화, 방송 담당의 소윤옥 출임이었습니다.
2: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0: 인파로 붐비는 수상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2: 민속원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의 풍정을 체험합니다.
0: 공룡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 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2: 곳곳의 감각적인 커피숍에서는 은은한 커피 향 속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0: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직접 체험하고 감수하면서 그 일원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0: 먹어야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1: 그래요.
0: 네, 어른들은 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겠지요. 합니다. 잠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고 식사 시간을 꼭꼭 지켜야 합니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면 위장에 탈이 나기 쉬울 뿐만 아니라 몸이 자라고 병을 이겨내는 힘을 기르는데도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이를 닦아야 합니다.
1: 이제 음식을 골고루 먹습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원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편식을 하는 친구들이 아주 많습니다. 편식을 하면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가 없지만 그러면 몸이 잘 자라지도 않고 공부도 잘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병에도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양소들이 매일 전해오는 정보들입니다.
2: 셋째,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견지해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이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려고 대학생 8명에게 6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대만 누워있게 했지요.
0: 먹을 것은 충분히 먹고 말입니다. 그런데 누워있기 시작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또 병을 이기는 능력이 40%나 약해져 있었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도 사람은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약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운동을 많이 하면 몸이 건강해지고 병을 이기는 능력도 길러지게 됩니다. 운동은 심장과 폐를 강하게 하고 비만을 막아주고 또 힘도 길러주며 스트레스도 많이 해소시켜준답니다. 이렇게 좋은 운동을 하지 않고 있다면 친구들, 오늘 이 방송이 끝난 내일부터라도 당장 운동 시작하는 거 어떠 할까요?
2: 넷째, 항상 자세를 바르게 합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무엇을 하든지 금방 피곤해지고 지치게 됩니다. 올바른 자세는 건강 증진, 질병 예방, 피로를 덜어주고 빠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책상에 엎드려 있거나 바닥에 앉아서 책을 읽으면 척추에 무리가 가고 눈이 나빠지고 피로감과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0: 네, 책을 읽을 때는 바르게 앉아 양쪽 손으로 책을 세워서 눈과 책 사이의 거리가 30cm 정도 되게 하고 턱을 들거나 내리지 않으며 눈은 옆으로 하지 않고 정면으로 보면서 읽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 그럼 여기서 친구들에게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줄넘기, 다리 사이로 뒤보기, 등 뒤로 손잡기,

0: 운동은 쉽고 간단하게 할수 있지만 우리들의 건강에 아주 좋은 운동들입니다.
1: 네, 그래요. 그럼 절대로 책은 누워서 보거나 엎드려 보거나 빗둔 자세로 읽지 말고 길을 걸을 때에는 꼭 허리를 펴고 꿋꿋한 자세로 걸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0: 다섯째, 몸을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병균이 와글와글 합니다. 크기는 사람보다 엄청나게 작지만 그 수는 사람보다 많은 병균은 언제나 우리 주위에서 먹이를 노리고 있습니다. 병균들도 먹어야 많이 살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오면 그 작은 병균이 때로는 자기보다 몇천만 배나 큰 사람을 죽음에 몰아넣기도 합니다. 물론 건강한 친구들이라면 그런 병균쯤은 쉽게 물리칠 수 있지만 면역력이 약한 친구들이라면 또 다른 질병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병균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손은 항상

0: 돼요. 내만 해도 그래요. 라면 국물에는 천연 재료가 거의 없거나 아주 조금 들어있지요. 게다가 너무 짜요.
1: 친구들, 짠맛을 내는 나트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몸을 붓게 하고 콩팥을 망가뜨리고 골다공증, 고혈압 등 여러 가지 병들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정교나무 열매에서 짜낸 기름으로 튀기는 면도 나쁜 것입니다. 정교 기름에는 포화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어려서부터 성인병에 걸릴 수 있답니다.
0: 건강 챙기기의 시작. 영양 성분표와 원재료 이름 살피기. 가공식품에는 영양 성분표와 원재료 이름이 반드시 적혀 있어요. 영양 성분표를 보면 영양과 영양소, 영양소의 기준 수치를 확인할 수 있고, 원재료 이름에서는 여러 종류의 식품 첨가물을 찾아볼 수 있지요.
1: 그래요, 친구들. 열량, 우리 친구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열량은 우리 몸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힘입니다. 열량이 높을수록 많이 힘을 낼수 있지만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것도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0: 영양소 기준치는 영양소마다 하루에 먹어야 할 양을 기준으로 해당 식품에 얼마나 만큼 들어있는지 적어둔 겁니다.
1: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양소 기준 수치는 어른을 기준으로 해서 적은 것.

0: 주고받으면서마음의문을열고따뜻한한주만들어가길바랍니다
1: 한프로편집과기획의지련정선생님진행의서원이와지혜수진이그리고면정선생님이었습니다친구들안녕히계세요
2: 예쁜세상알뜰세상의문을여기서닫겠습니다안녕히계세요
3: 문명은작은일에서구현되며사람마다문명도시를건설할책임이있다
4: 문명한연길사람이되어전국문명도시를건설하자

0: 건설 민족 부흥 유업을 추진하는 전략적인 견지에서 객관적 조건에 착안하고 비교 우세를 발휘하며 안정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고 단계적 육성을 견지하면서 우리나라 미래 산업 발전이 끊임없이 새로운 돌파를 이룩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그는 미래 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대해 다섯 가지를 포치했습니다. 첫째, 통일적 계획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과학기술 혁신 주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셋째, 기업의 주체적 역할을 발휘해야 합니다. 넷째, 양호한 정책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다섯째, 관리 체계를 건전해야 합니다. 그는 미래 산업 기술은 교체가 빠르고 영향 요인이 많으며 결책 위험 부담이 크므로 우리의 지도 능력과 관리 수준에 대해 더 높은 요구를 제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각급 지도 간부들은 과학기술의 최전방 지식 학습을 확실하게 강화하고 전문화 능력을 제고하며 과학기술과 산업을 알고 결책에 능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 중공중앙당 사무단 연구원이 번역한 습금평 법치문선 제1권 영문판이 최근 중앙편역 출판사에서 출판되어 국내외에서 발행됐습니다. 중공중앙당 사무는 연구원이 편집한 습금평 법치문선 제1권은 2012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기간 법치 건설에 관한 습금평 동지에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저작을 수록했으며 전당 전국 여러 민족 이민들이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특히는 습금평 법치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관찰하는 데 권위적 교재를 제공했습니다. 도서 영문판의 출판과 발행은 국외 독자들이 습금평 법치 사상의 풍부한 내포와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 건설에서 발생한 역사적 변혁, 이룩한 역사적 성과를 깊이 려해하고 세계 법치 문명 건설에 대한 중국의 지혜와 실천에 중요한 기여를 려해하는 데 유조합니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국제법치 정신을 실천하고 국제법치 분야의 협력을 전개하며 인류 운명 공동체를 공동 건설하고 공동인식을 증강하며 글로벌 관리를 더 합리한 방향으로 추진한 데 있어서 중요한 이의가 있습니다.
0: 러시아연방위원회 마트비엔코 주석과 국가두마 볼로딘 주석의 초청에 의해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조락재 위원장이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기간 러시아를 공식 친선 방문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모스크바에서 마트디비엔코 연방위원회 주석, 볼로딘 국가두마 주석과 각기 회담을 진행하고 중국-러시아 의회협력위원회 제11차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마트비엔코와 볼로딘을 각기 만난 자리에서 조락재 위원장은 습금평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전략적 인설하에 중국과 러시아 신시대 포괄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가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양국 정상의 중요한 공감대를 전면적으로 이행하고 중국-러시아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30주년, 중국-러시아 설린친선협력조약 체결 25주년을 계기로 전통 친선을 이어가고 전략적 상호 신뢰를 증진하며 호혜 협력과 리익 융합을 심하여 양국 관계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할 것입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중국과 러시아의 립법기구가 직책과 역할에 입각해 다차원, 다분야 교류의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며 교류와 상호 참조를 강화하여 중국과 러시아 신시대 포괄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에 더 잘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안전, 인공지능, 교류와 상호 참조를 강화하길 희망합니다. 러시아는 한계 중국 원칙을 확고히 준수하며 중국과 다자 협력을 강화하여 제2차 세계대전 승리 성과를 함께 수호할 것입니다. 28일 조락재 위원장은 중국-러시아 의회협력위원회 제11차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양국 립법기구는 정상 애교를 선도로 양국 정상이 달성한 중량 공감대와 쌍방이 체결한 협력문서, 확정한 중대 프로젝트가 효과를 거두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쌍무 협력에 유리한 법적 문서를 신속히 승인하고 다그쳐 실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교육의 해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인문 교류를 심화해야 합니다. 지방 립법기구의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지방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혜와 힘을 보태합니다. 각국 의회 연맹 등 다자 구도 내

0: 협력을 밀접히하고 국제 공정과 정의를 증진해합니다. 러시아 방문 기간 조락지 위원장은 모스크바에서 중국-러시아 설린진선협력조약 체결 25주년 사진전과 중국공산당 제6차 대표대회 상설 전시관을 각각 참관하고 러시아 무명열사묘에 화환을 진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르쿠츠크에서 코부제프 주지사와 베테르니코브 주 립법회의 의장을 만나 지방 실무 협력을 강화하고 인민 간 친선을 증진하며 양국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길 희망했습니다.
1: 6월 1일은 국제아동절입니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다채로운 기념 행사를 조직해 전국 어린이들이 즐거운 축제 분위기 속에서 명절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절강산 호두시 오흥구 이연산 생태관광구 장양구역에서 재미있는 간식 보물찾기 행사가 펼쳐진 가운데 동심벼룩시장, 창의채색공예 등 어린이날 특별유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흥룡강성 치치아시에서 북경으로 가는 제84번 열차 내에서는 열차 승무원들이 다채로운 마술 공연을 선보이고 어린이들에게 마술 도구를 선물했습니다. 요지의 어린이는 여러 번 기차를 타봤지만 기차 안에서 마술을 본 건 처음. 국제아동절을 앞두고 란주시 박물관은 문화유산 관람, 오락체험, 가풍 교육 등 다채로운 테마 문화 행사를 선보였습니다. 박물관 해설사 리자노는 박물관에서 소장한 문화유산과 고풍스러운 전통시장 체험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문화유산에 담긴 이야기와 천연을 이어온 전통 미덕, 우수한 가풍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소개했습니다.
0: 국가통계국 중국물류구매연합회가 5월 31일 올 5월 중국 구매자 관리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지수에 따르면 제조업 운영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5월 중국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는 50%로 临계점에 놓였습니다. 주요 항목별 지수를 보면 생산 지수가 51.2%로 연 3개월 51% 이상을 유지하며 제조업 기업의 생산 활동이 계속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종점 업종을 보면 새로운 성장 동력이 양호한 발전세를 유지하고 확장을 다그치는 추세를 보이면서 경제가 혁신과 구조 조정을 거듭하는 안정적인 발전세를 보였습니다. 올 5월 첨단 기술 지속 구매자 관리 지수는 전월 대비 0.7%포인트 성장한 52.9%로 장비 제조 구매자 관리 지수는 전월 대비 0.3%포인트 상승한 52.1%입니다. 첨단 기술 제조업과 장비 제조업의 신규 수출 주문 지수는 모두 51% 이상을 기록하면서 왕성한 해외 시장 수요를 보여줬습니다. 비제조업의 경우 5월 중국의 비제조업 경기 업무 활동 지수는 전월보다 0.7%포인트 상승한 50.1%입니다. 비제조업 전체 경기 수준은 전달보다 상승하고 경영 활동은 확장 구간으로 복귀했습니다. 투자 관련 기초건설 활동이 평온한 성장을 유지하고 명절 소비 관련 업종의 경기 수준이 다소 상승했으며 정보 서비스업이 빠른 발전세를 유지했습니다.
1: 올 들어 우리나라 인공지능 관련 제품과 서비스가 국제시장 진출을 가속하면서 대외무역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상해 리망에서는 현지 컴퓨팅 파워 서비스를 바탕으로 캄보지아 앙코르 유적의 고정밀 스캔 데이터를 3차원 장면으로 승격시키고 있습니다. 조만간 전 세계 관객들은 디지털 공간에서 이 세계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몰입식으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리망에서는 또 약 400명의 알고리즘 엔지니어들이 해외 사용자를 위한 전문 대형 모델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업무 범위는 자를 조행, 스마트 제조,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전력과 컴퓨팅 파워가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가 가능하고 전 지구적으로 호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디지털 서비스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컴퓨팅 파워 서비스의 발빠른 해외 진출과 맞물려 우리나라 수출 품목 목록에서도 스마트 제품의 활약이 눈부십니다. 컴퓨터 부품, 전자 부품으로부터 산업용 로봇, 3D 프린터에 이르기까지 기술 함량과 부가가치가 높은 AI 제품의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며 산업 구조가 중고급 단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올 1월부터 4월까지 우리나라 직접 회로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8.3% 증가했고 산업용 로봇

0: 수출액은 30%, 3D 프린터 수출액은 무려 110.4% 급증했습니다.
1: 올 들어 갑지에서 공무원 도시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도시 구석구석 변두리의 요효지가 복합 공원으로 탈바꿈하며 공공공간 부석을 메우고 있습니다. 지푸른 녹지는 당면 도시 구석구석으로 펴져나가면서 시민들에게 접근성이 높고 풍경이 아름다운 쉼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틀째 이어지는 북경 사상하고 있습니다. 각 순환도로 화단은 도시 색채 계획에 따라 주조색을 정하고 차량 주행 속도와 우리눈의 시각적 피로도, 감흥 효과까지 고려하여 색 변화 이듬을 정교하게 설계했습니다. 현재 북경뿐만 아니라 곤명, 무한, 반지화 등 전국 각지가 녹색 빌트의 새로운 미를 뽐내는 동시에 도시 재생을 계기로 공문 녹지 개조와 확충에 속력을 내고 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 계획 기간 전국적으로 15,000개 복개 공원을 새로 건설하고 2만 킬로미터의 녹도를 신축하거나 개조하며 2만 헥타르의 도시 공원 녹지를 개조 보수할 계획입니다. 송도시는 복개공원 조성을 중심에 두고 공무원 분포 균등 수준, 녹도 네트워크 연결 수준 등 지표를 공무원 도시 평가 체계에 변입시켰습니다. 속과장은 도심 변두리 요휴지를 작고 아름다우며 정교한 복개공원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조력하고 있습니다. 강소, 안이, 심수 등지 역시 공원 플러스 모델로 신경용 형태를 도입하여 공원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는 실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시의 녹색 공간이 확대되면서 집 앞에 공원 나들이는 이제 시민들의 새로운 일상이자 사랑받는 레저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다음 단계로 15차 5기는 전망계획 틀 안에서 각지가 공원 건설과 관리를 공간 확대 중심에서 운영 효율, 효능 제고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노후 공원 재생 사업을 적극 동려하고 질 높은 방식으로 공원 녹지 개방과 공유를 전국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방침입니다.
0: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국가 표준 102가지가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중 위험 화물, 운수 보장, 가스 연소 도구의 전기 사용 안전, 집성재, 보름 알데히드 방출 규제,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용자 서비스 등 국가 표준은 공공 안전 보장과 국민 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표준 지탱력을 제공합니다.
1: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 5월 30일 발표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국내에서 비순한 아동전용약품이 138개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아동전용약품심사 비준 규모가 연 5년째 증가했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가 비순한 아동전용약품은 449개입니다.
0: 5월 31일은 제39번째 세계금융의 날입니다. 국가보건건강위원회가 발표한 올해 세계금융의 날 주제는 무연의 청춘, 무한한 미래며 각 지에서 관련 선전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기획 기간 우리나라는 청소년을 중점 대상으로 흡연 통제 사업을 깊이 있게 추진하는 한편 인구 흡연율을 지속적으로 낮추어 인민 대중의 건강을 수호할 것입니다.
1: 민정부가 5월 31일 전국 미성년자 구조보호기구 질 향상 효율 증대 특별행동을 가동했습니다. 향후 반년간 시스템 데이터 업데이트, 안전 위험 부담 조사 등 6가지 행동을 통해
0: 왕대하는 데 배려를 제공하게 됩니다.
1: 5월 31일 오후까지 2026년도 영화 흥행 수익이 이미 157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중 현실 소재를 다룬 영화 할머니에게 보내는 편지가 연 3주간 이를 박스오피스를 선도했으며 현재 흥행 수익이 14억 원을 초과했습니다. 이 영화는 6월 30일까지 연장 상영되며 해외에서도 잇따라 개봉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름 방학이 다가오면서 지금까지 사도, 백호, 해전 등 50여 부의 새 영화가 개봉일을 확정했습니다. 여름 방학 시즌 영화는 역사, 공상과학, 청춘,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유형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0: 이란 이슬람 2회 이상이 5월 31일 이란 외교 협상팀은 적의 말과 약속을 믿지 않는다며 이란의 기준은 실제 성과를 거둔 후 상하는 임무를 대행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권익이 보상받기 전까지 그 어떤 합의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과의 대화, 정보 교환은 계속되고

0: 그렇지만 현재 돌고 있는 두 나라 협상 진전에 관한 언급은 모두 추측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해군 부사령관은 5월 31일 그 어떤 형태의 과도한 요구와 패권주의
1: 5월 31일 전한 데 따르면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부 가자성 서쪽 해변가에 민간인들을 공습하여 두 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이에 이스라엘군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0: 5월 31일 이스라엘 매체가 전한 데 따르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 대한 공습을 포함해 레바논 진주당에 대한 타격 범위 확대를 지지할 것과 관련해 이스라엘이 미국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집트는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레바논 남부 정세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미국과 이란의 합의 달성을

0: 오늘은 독일 중소기업 히든 챔피언 학회 회장 대령이 독일과 중국의 협력 전망이 매우 밝다고 밝힌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 중소기업 히든 챔피언 학회 회장 발테 대령 박사가 최근 중국 기자와의 특별 인터뷰에서 중국은 독일의 가장 중요한 경제무역 동반자 중 하나라며 중국의 발전 추세는 강력하고 혁신 역량도 매우 뛰어나 독일과 중국 협력의 전망은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히든 챔피언이란 특정 세부 분야나 업종에서 글로벌 선도 시장 지위를 점한 중소기업을 가리킵니다. 현재 독일의 글로벌 시장 선도 기업 약 500개사 중 90% 이상이 중국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대링 회장은 독일 중소기업들이 중국 정책과 시장 환경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직접 기업들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해 중독 유럽 히든 챔피언 포럼에 참여해왔습니다. 올해 5월 독일 중소기업 히든 챔피언 학회는 북경에서 제3회 중독 유럽 히든 챔피언 포럼을 공동 개최했으며 대링 회장도 다시 중국을 찾았습니다. 대링 회장은 중국 경제 고품질 발전과 함께 중국 기업들의 포럼 참여가 활발해지고 독일 히든 챔피언 등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포럼은 규모가 더 커지고 참여 기업 수도 늘었으며 양국 간 협력 이제도 훨씬 풍부해졌습니다. 뒤링 회장은 이 플랫폼은 이미 독일과 중국의 경제무역 협력을 견인하는 중요한 동력 천지 개벽의 수준으로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훨씬 개방적이고 혁신 역량도 훨씬 강해졌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경제 발전과 과학기술 혁신에서 눈부신 성취를 거두었습니다. 대외 개방 수준도 계속 높아지면서 막대한 규모의 독일 기업 투자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대링 회장은 양국 기업 간 상호 존중과 신뢰가 깊어지면서 호혜적 협력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링 회장은 올 2월 메르츠 독일 총리의 중국 공식 방문이 풍성한 성과를 냈으며 이는 독일과 유럽, 중국 모두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양국이 체결한 다수의 협력 문건은 독일 경제계의 대중국 협력의 자신감을 한층 더 자극했습니다. 대링 회장은 현 시점에서 독일과 중국, 유럽과 중국 간 협력과 연계를 보다 더 강화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독일과 중국은 인공지능, 제약과학 등 분야로 협력을 확대한다고 표했습니다. 대링 회장은 이러한 산업들은 잠재력이 엄청나고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링 회장은 끝으로 탈동조화 공급망 단절론에 대해서 관련 논조는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소리라면서 그 누구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성공적인 두 경제체를 서로 갈라놓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정학적 불안정이 도사리는 지금 독일 경제계는 중국과 관계를 외면할 기회 아니라 오히려 더 주목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대링 회장의 주장입니다. 지금까지 독일 중소기업 히든 챔피언 학회 회장 대링이 독일과 중국의 협력 전망이 매우 밝다고 박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정희였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포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3: 확고한 친선관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주석 시간에는 결탁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일본과 필리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먼저 학습 코너 시간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0: 오늘은 당사를 배워 리치를 깨치고 자신감을 증진하며 덕을 숭상하고 실천력을 높이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숙근평이 2021년 3월 22일부터 7월 23일까지 사이에 한 당사를 배워 리치를 깨치고 자신감을 증진하며 덕을 숭상하고 쓰며 부패할 생각도 없게 하는 것을 일괄 추진하는 데서 보다 많은 제도적 성과와 보다 큰 실천적 성과를 이룩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지난 100년 동안의 분투 과정에서 다양한 특징을 띤 일련의 혁명정신을 형성했습니다. 당의 확고한 신념과 근본적 취지, 훌륭한 기풍을 집중적으로 구현하는 이런 정신들은 꾸준히 분투하도록 우리를 격려하는 소중한 정신적 부입니다. 당사 학습 교양 활동에서 당사를 배워 덕을 숭상하도록 한다는 것은 곧 광범한 당원과 간부들을 인도해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고 고상한 도덕 품성을 함양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당에 충성하는 대덕을 숭상하도록 해야 합니다. 광범한 당원과 간부들은 입당할 때에 당에 충성하고 영원토록 당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한 맹세를 영원히 명기하고 시종 당에 충성하고 당의 사업에 충성하며 끝까지 당을 따르고 절대로 후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인민의 행복을 도모하는 공덕을 숭상하도록 해야 합니다. 광범한 당원과 간부들은 인민의 립지에 확고히 서서 시종 인민과 고난을 같이 하고 생사의 시련을 함께 이겨내며 과감히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사업하며 실제적으로 인민의 행복을 도모하는 것을 가장 근본적인 직책으로 삼아야 합니다. 셋째, 자신을 엄하게 단속하는 품성을 숭상하도록 해야 합니다. 광범한 당원과 간부들은 사소한 일이라도 신중하고 세심하게 대하며 도덕적 준칙을 지키며 정백하게 처신하고 깨끗하게 일하며 고상한 사람, 순수한 사람, 도덕이 있는 사람, 저속적인 취미에서 벗어난 사람, 인민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당사를 배워 실천력을 높이도록 한다는 것은 당사 학습 교양의 귀착점으로서 당사를 배워 리치를 깨치고 자신감을 증진하며 덕을 숭상하는 데서 이룩한 성과를 주관세계와 객관세계를 개조하는 실제 행동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성을 단련하는 데서 실천력을 높여야 합니다. 광범한 당원과 간부들이 당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고양하고 홍해 혈통을 이어가며 위대한 당창건 정신으로 당성 수양을 자양하고 리상과 신념을 확고히 다지며 정치적 판단력과 정치적 리해력, 정치적 집행력을 끊임없이 격상시켜야 합니다.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데서 보다 뚜렷한 실질적 진전을 가져오기 위해 노력하도록 교양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발전을 추진하는 데서 실천력을 높여야 합니다. 당원과 간부들이 당사학습을 업무 추진과 결부시켜 계속해 실무적으로 일하고 책임을 짊어지고 실제적으로 열심히 일하며 당 중앙의 결책과 포치를 창조적으로 관찰하고

전 난제를 적극 해결하며 발전 우위를 튼튼히 다짐으로써 당과 인민 앞에 부끄럽지 않고 역사와 시대에 부끄럽지 않은 새로운 업적을 힘써 이룩하도록 교양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0: 지금까지 학습 코너 지원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과 세르비아 간 확고한 친선 관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 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양국 정상회담이 풍성한 성과를 이룩하고 쌍방이 협력 문건 20여 건을 체결하며 철 같은 진선을 갈증 다지고 쌍무 협력을 위해 새로운 경로를 개척하는 등 지난 5월 24일부터 28일까지 일한 세르비아 부치치 대통령이 처음 중국을 국빈화한데 대해 국제 여론은 적극적 평가를 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부치치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쌍무 협력을 심화하는데 새로운 동력을 주입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과 타국 간 교류에서 중국과 세르비아 간 철 같은 우정은 독보적인 것입니다. 중국과 함께 신시대 운명 공동체를 구축한 첫 유럽 국가인 세르비아는 중국과 가장 일찍 1대1로 공동건설 협력문서를 체결한 유럽 국가 중 하나입니다. 올해는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해서 10주년이며 양자 관계의 발전은 중국 간 철 같은 우정을 깊이 뿌리내리도록 하고 부단히 격상시켜야 한다는 점을 표명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향후 양국 관계 발전에 전략적 인도를 제공할 것이며 쌍무 협력을 갈증 심화하는 데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당면 중국과 세르비아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새로운 높이로 추진하는 것은 양국 각자 발전의 내적 수요일 뿐만 아니라 복잡한 국제정세 하에서의 필연적 선택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중국이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이고 세르비아는 세르비아 2030년 국가발전 계획을 추진하는 중입니다. 양국이 발전 전략 간 접목을 강화하는 것은 인심에 순응하고 대세에 부합됩니다. 외부에서 보면 100년 변국이 빨라지는 가운데 중국과 세르비아 양국은 많은 국제 문제와 지역 문제에서 입장이 비슷하므로

조절과 협력을 강화해 국제 평화와 공평 정의를 더 잘 수호해야 합니다. 새로운 정치화에서 중국과 세르비아는 철같은 우정을 새로운 높이로 추진해야 합니다. 양국 간 교류에서 상호 존중과 신뢰가 기반입니다. 양국 원수의 전략적 인도하에 중국과 세르비아 간 전략적 상호 신뢰가 끊임없이 증강했습니다. 이번 부치치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통해 양국은 국가 주권, 영토 완전과 민족 존엄을 수호할 때 대한 서로의 입장을 확고히 지지하고 서로의 핵심 리익과 중대한 관심사와 관련된 문제에서 서로 지지하며 외부 세력이 어떠한 구실로 타국 내정을 간섭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제명했습니다. 중국 방문 기간 가장 깊은 주목을 받은 것은 5월 25일 습빈핑 주석이 부치치 대통령을 위해 마련한 진선훈장 수여식입니다. 세르비아 구간 고속철을 체험하고 중국의 속도에 감탄하는 등 모두가 양국 간 철 같은 우정을 말해줍니다. 이번에 중국은 발전 전략 간 접목을 강화하고 일대일로 공동건설 중기 행동 계획을 잘 실행하며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 녹색 에너지, 선진 제조 등 신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새로운 성장점을 개척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중국과 세르비아 간 협력이 기술 진보와 녹색 에너지에 중점을 두면서 고품질 일대일로 공동건설이 확실하게 추진되고 양국 발전에 더 많은 원동력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중국과 세르비아 상무관계 발전에서 인문교류는 무궁무진한 동력입니다. 베오그라드 거리의 중국어 표지에서 부치치 대통령의 막내 아들이 중국어를 배우기까지 중국어는 이미 세르비아에서 두 번째로 큰 외국어가 되고 양국 문화 교류는 산과 바다를 뛰어넘는 민심유대로 부상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직항개통, 상호비자면제 등 호재가 속출하면서 양국 간 인적 왕래를 더욱 편리하겠습니다. 지난해 개최한 중국 세르비아 인민친선 70년 시리즈 경축 행사를 통해 양국 민중은 상호료회를 더욱 증진했습니다. 앞으로 비자 면제, 자유무역, 직항이라는 입체 기반을 잘 이용해 중국과 세르비아의 인문 교류가 더 깊이 있게 진행될 것이고 양국 친선, 만리 이웃을 실증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에서 보면 평화 발전과 공평과 정의에 대해 중국과 세르비아 양국은 깊은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쌍방은 계속해서 국제사회에서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할 것이며 이는 글로벌 관리를 보완하는 데 요구합니다. 부치치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 기간 쌍방은 4대 글로벌 창의의 실시를 공동 추진할 때 대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세르비아는 중국이 제기한 4대 글로벌 창의를 높이 평가하고 지지하면서 이는 글로벌 발전 난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안전이 직면한 도전에 대응하며 문명 교류와 상호 참조를 촉진하고 글로벌 관리를 개혁하고 보완하는 데 중국의 지혜와 중국의 힘을 이바지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세르비아는 또 글로벌 발전 창의 친구 소조 활동에 가입하고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글로벌 관리 친구 소조에 가입하고 적극 참여하려는다고 배웠습니다. 세르비아 국민의회 의장 고문 스토야노비치는 양국 관계가 가져다 준 좋은 점은 바로 날로 복잡해지는 국제 환경에서 각국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시범을 제공하고 글로벌 관리 효도를 제고하는 데 기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 옛말에 절친한 친구는 만리를 떨어져 있어도 요처럼 가깝다고 했습니다. 세르비아 속담에도 산과 산은 만나지 않지만 사람과 사람은 자주 왕래한다고 했습니다. 세월의 세례와 국제 풍운의 시련을 거쳐 산과 바다를 뛰어넘는 양국 간 절 같은 우정은 끊임없이 새로운 높이로 나아갈 것이며 이는 양국 국민의 복이자 흔들리는 세계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0: 산소가 주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0: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0: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0: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0: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0: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1: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2: 계속해서 뉴스 주석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결탁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일본과 필리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세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사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풀구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2: 필리핀 대통령 마르코스가 일본을 방문하는 기간 양측은 군사정보 보호협정 협상을 개시하고 양자관계를 승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상방은 또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른바 일본과 필리핀 간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개선 획정 협상을 정식 가동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이는 일본과 필리핀이 군사 연결을 강화하고 지역 정세를 교란하는 또 하나의 위험한 행위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은 응당 역사의 교훈을 섭취하고 평화 헌법을 수호하며 전소 방위를 견지해야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전후 평화 체제 규제를 끊임없이 돌파하고 살상성 무기 수출 규제를 해제하며 장거리 타격 능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합동군사훈련에 파병하고 심지어 제2차 세계대전 후 처음 필리핀에서 공격형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현재 일본은 또 필리핀과 함께 군사정보 공유 기제를 구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간단한 정보 교환이 아니며 군사연결 사슬을 조이고 진영 대항을 강화하려는 수작인 것입니다. 그 진실한 의도는 필리핀을 빌어 군사적 존재를 확장하고 재군사화를 도모하며 지연적 사리 사역을 위해 새로운 수단을 찾는 것입니다. 경계해야 할 것은 일본과 필리핀이 이른바 일본과 필리핀 간 배타적 경제 수역과 대륙붕 경계 획정 협상을 시작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일본과 필리핀이 선포한 경계 해역이 중국 대만섬 동부에 위치했다는 점을 반드시 지적해야 합니다. 중국 국내법과 유엔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르면 관련 해역에 대해 중국은 배타적 경제 수역과 대륙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필리핀이 자의로 이른바 해역 경계 획정 협상을 가동한 것은 중국의 해양 권익을 엄중히 침해하고 유엔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수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입니다. 이른바 경계 획정 협상은 완전히 불법적이고 무효하며 대만섬 동부 해역에 대한 중국의 권리 주장과 자신의 합법적 권리 행사에 아무런 영향도 두지 못할 것입니다. 일찍 일본 군국주의 침략 피해를 입은 필리핀은 현재 역사 거울을 무시한 채 군사안보 분야에서 일본에 결박되고 심지어 중국의 해양 권익과 관련된 문제에서 일본과 이른바 경계 획정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필리핀의 안보를 증강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전략적 자주를 한층 더 약화시키고 외부 세력의 지연 바둑판에서 더욱 큰 위험 부담을 불러올 것입니다. 중국은 관련 국가 간 군사 협력이 제3자를 겨냥하거나 제3자의 리익에 손해를 끼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것을 시종 반대합니다. 소수 국가들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전을 결박하는 것을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일본은 반드시 역사를 정시하고 군사 확장의 길을 고집하는 것을 중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지역 평화 발전의 대세에 순응하고 자신을 타국의 전차에 묶어두지 말며 실제 행동으로 지역 평화를 수호할 것을 중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6월 2일 화요일입니다. 좋은 세상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조일광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20여 년이라는 긴 시간. 매일 아침 8시, 오후 4시면 저희 방송에서 흘러나오던 그 따뜻한 목소리의 주인공 김설아 아나운서입니다.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어릴 적 아버지께서 사주신 마이크를 손에 들고 아나운서의 꿈을 키웠고 무려 24년간 마이크 앞에서 마음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주신 김설아 아나운서님의 이야기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1: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2: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1: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
2: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1: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먼저 오늘 또 듣지 못했던, 몰랐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저희 청취자분들하고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제 아나운서의 꿈을 키우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떡잎부터 남달랐던 아이셨다면서요.
3: 네, 저희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할라 치면 아마 지금 애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시절 사람들은 공감할 만한 그런 에피소드가 참 많았습니다. 네, 저는 고급 지식인이자 고위급 간부셨던 자애로운 아버지와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현모양처이신 자상한 어머님 슬하의 이남일녀 중 막내딸로 온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구김살 없이 살아온 아이였습니다.
0: 네,
3: 잠자리 채 들고 아랫마을 윗마을 뛰어다니며 울바자에 내려앉은 잠자리 잡기에 여름이 없던 천진난만한 아이였고 또 동네의 병원집 언니네 사랑채에서 베개 조사기로 주사를 넣으며 병원 놀이를 했던 장난꾸러기 아이.
0: 네.
3: 도라카산 놀이를 한다고 벽돌 담장 위에서 우산을 들고 뛰어내릴 뻔했던 말괄량이.

0: 네, 무더운 여름 방학 때 죽은 병아리를 마을 도랑가에 묻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곤 그새 꼭 살아 다른 마을에 새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네, 즐거웠던 童년 시절을 잠시 접게 됩니다. 내 반급 친구들도 없고 또래들도 별로 없는 조용한 마을이다 보니까 시와 꽃보니 문예 극장 등 방송을 많이 들었는데 그 당시 주로 아역배움을 많이 하셨던 박미자, 조월선, 고호자 등 선생님들의 저의 선망의 대상이었고 그래서 흉내도 곧잘 냈던 것 같습니다.
1: 그러셨군요.
0: 네, 그리고 문예극장을 들으면서 추춘덕 선생님, 오학철 선생님 등 성우분들의 매력에 빠졌으며 과문 낭독을 함에 있어서도 아이 소리, 어른 소리 바꿔가며 재밌게 신나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저희 아버지도 명절 때면 가내에서 펼쳐지는 가족 오락잔치에서도 늘 저에게 낭독을 시켰고, 네, 중학교 1학년 때에는 저에게 마이크를 선물로 사주셨으며, 네, 고3 때에는 아버지를 취재하신 기자님한테 부탁을 하셔서, 네, 김결 아나운서한테서 화수를 배우도록 룡정에서 연길로 버스를 타고 다니며 잠깐 배우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네, 딸사랑이 남달랐죠?
1: 그렇죠. 그
0: 네.
1: 당시에 룡정에서 연길로 이렇게 다니기도, 지금처럼 교통이 편리하지도 않았던
0: 네,
1: 시절이었지
0: 버스를 타고
1: 않습니까?
0: 다녔죠. 네. 지금도 친척들과 친구들은 저희 아버지의 그 특별했던 딸사랑에 대해서 늘 얘기를 하곤 합니다. 제가 유치원 때는 항상 외태머리를 길게 따고 다녔는데, 출근을 하시며 아이 셋을 키워야만 했던 어머니는 아침마다 저의 긴 머리를 따줄 수가 없어, 아쉽지만 그긴 머리를 뭉텅 잘라주셨거든요.
1: 아유, 얼마나 그 아까운 머리를,
0: 아유, 예. 그래서 저는 또 잘린 그 외태머리를 들고 붙여달라고 난리를 쳤고요. 그 후부터 저희 아버지는 하향 갔다 오시면 무조건 그 구경 리발소에 저를 데리고 가서 파마를 시켰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또렷한데 하얀 가운을 입은 아줌마가 가죽 의자에 널판자를 놓고 그 위에 꼬맹이였던 저를 앉혀놓고 긴 전기선이 달린 묵직한 그 파마 집게를 꽂아주던 그 장면과 사람들로 북적였던 구경 리발관 그 내부 환경이 또렷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1: 그렇죠.
0: 네.
1: 지금은 볼수 없는 그런
0: 그럼요.
1: 환경인데,
0: 먼 추억이 됐죠. 네. 하여저는 늘 자신심이 넘치는 당당한 아이였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무한한 딸사랑 덕분에 저는 자연스럽게 소학 시절부터 고3 시절까지 웅변대회는 물론이고 사람들 앞에서 늘 책을 들고 낭독을 하며 성우의 꿈을 키워왔던 것 같습니다.
1: 그러고 보면, 이제 아버님께서 많은 또 지원을 해주셨고,
0: 네.
1: 또 이제 막내딸이라 그러신지 더욱더 예뻐하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0: 그러셨어요.
1: 생각이 드네요.
0: 네.
1: 그래요. 마이크를 선물해 주셨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흔치 않은 선물이었지 않습니까?
0: 그럼요. 네.
1: 이 어린 딸의 재롱을 보시면서 남다른 꿈을 그려 주신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0: 네,
1: 어떻습니까?
0: 그렇습니다. 사실 이 대학교 때 우파라는 억울한 누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버지는 4년 내내 5점 만점을 맞으셨고, 또 그토록 심적으로 힘들었을 것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학교 운동장에서 늘 농구를 치며 체력을 키워오셨다고 합니다. 늘 자상하고 낙관적인 아버지가 또 습관적으로 하셨던 그 말씀 중에,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그래, 그렇지. 등 긍정적인 언어 사용이었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는 가부장적이지 않고 권위적이지 않으셨으며 늘 민주적이고 고무 경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하여 저는 소학 시절부터 즐겨 했던 그 과문 낭독을 갓 입학한 중학교에 가서 서로가 낯설어서 쭈뼛쭈뼛 했을 법도 하지만요. 가장 먼저 손을 들어 저의 재능을 알리기도 했고요. 고3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저를 알렸습니다. 네, 하여 과문 낭독 시간이면 또 여러 가지 배역을 하며 낭독을 해서 애들이 책상 가는 여러 가지 학습반에 참가하고 네, 실황송 시합에서도 참가를 해서 상을 따는 등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잊지 않으셨던 아버지는 과감히 포기하고 딸을 도로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1: 아, 네. 네.
0: 기회란 한 번뿐이 아닐 거란 말이죠.
1: 네. 그렇죠.
0: 네. 그리고 얼마 후

0: 학교를 졸업하고 정규적인 직장에 막 출근을 할 무렵에
1: 네.
0: 텔레비전에서 연변 박물관에서 해설원을 모집한다는 초빙 광고를 듣게 됩니다.
1: 네.
0: 네, 꿈이 있었던 저는 미련 없이 정규직을 포기하고 연길로 면접 시험 보러 옵니다. 네, 아버지도 적극 지지하셨고요.
1: 네,
0: 네,
1: 당연하시겠죠.
0: 그럼요. 네, 현장에 가보니 면접에 응한 수많은 청춘들이 몰려왔는데요.
1: 네.
0: 그 박물관 우 안에 모인 인파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1: 그렇게
0: 네.
1: 많은 분들이 면접 보러 오셨네요.
0: 그렇죠. 그때는 이 방송원이나 해설원 이 직업이 엄청난 인기가 있던 시절이라, 당연히 주내 여러 각지에서 모여온 응시자들이 들끓기 마련이었죠.
1: 네, 그렇군요.
0: 네. 그리고 저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자치소 창립 40주년 해설원으로 입사를 해서,
1: 네.
0: 네, 박정혜 선생님을 비롯한 선배의 해설원으로부터 화술 공부를 시작하고, 비록 방송 일과 살짝 다른 형식이긴 하지만, 얼마 후 당당히 제1관, 2관 해설을 맡으며 좋아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1: 네.
0: 네, 그리고 40주년 해설원 사업을 마치고, 그 편지를 따지 못하고
1: 네.
0: 잠깐 실망할 무렵에 저한테 열사 응원에서 사업단이 편지를 주는 조건으로 해설원으로 초빙한다는 기회가 차려집니다.
1: 역시 이제 해설원으로
0: 네.
1: 네, 초빙을 할수 있게 또 기회가 차려졌군요.
0: 그래요.
1: 네.
0: 네, 그런데 해왔던 해설원 사업이고 또 편지에 혹해서 간그 열사 응원에서 저는 오래 머무르지 못하게 됩니다.
1: 의외인데요?
0: 네.
1: 네.
0: 뭐 팔팔 뛰는 젊은 나이에 달달 외운 혁명사 해설사 하나만 갖고 어쩌다 오시는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해설을 하는 일이 더없이 무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한창 20대였거든요.
1: 그렇죠.
0: 네.
1: 네.
0: 그래서 과감히 사표를 던지고 그 당시 내가 하고픈 일을 그 가이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1: 네.
0: 네. 나오면서 나절로 위로를 했죠.
1: 어떤
0: 네.
1: 위로를 하셨습니까?
0: 가이드 역시 마이크를 잡고 하는 일인데 하면서 말입니다.
1: 네.
0: 그렇죠.
1: 맞는 생각이죠.
0: 네.
1: 네.
0: 네. 물론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수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1: 네.
0: 네, 재미는 없지만 안정적인 직장에서 평생을 있어야 하나, 아니면 불안정하지만 젊음의 나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을 하냐 하는 등 갈등을 말입니다.
1: 당연히
0: 네.
1: 또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0: 그럼요.
1: 네.
0: 결국 젊음의 열정이 이기더라고요.
1: 그래요.
0: 네.
1: 뭐 그때 당시에는 이 정규직 그리고 뭐 안정된 직장 이런 것을 더 많이 중시하고 부모님들께서도 이런 직업을 많이 선호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0: 그렇죠. 네.
1: 그 열사령원의 직장을 그만두고 가이드 일을 시작하려고 할때 혹시 뭐 부모님께서 반대는 안 하셨나요?
0: 네, 당시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고,
1: 네, 그를 잡은 셈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네, 가이드 직업을 하면서는 어떠했습니까?
0: 네, 맞습니다. 가이드 일을 하면서, 저는 또그또 다른 무대에서 마이크를 잡고 너무 신나게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제가 박물관에서 달달 외웠던 그 해설사들과 제가 평소 관심을 갖고 익혀두었던 우리 민족 민속사, 항일전쟁, 해방전쟁, 여기에 관한 그런 역사, 서전서숙, 윤동주, 김좌진, 홍범도 장군의 이야기, 청산리 전역, 15만 탈취 사건들을 이 관광객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인기를 얻게 되며, 저는 또 거의 전문 학술팀을 담당을 하며 힘든 줄 모르고 돈보다 내 가치 실현을 하며 즐겁게 일을 하게 됩니다. 또 그분들을 만나면서 저는 또 수많은 지식들을 알게 된것 같습니다.
1: 그래요.
0: 네.
1: 들으면서 제가 느낀 점은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선생님은 그 열정을 부단히 쏟아내시고 그 배움에 있어서는 절대
0: 네.
1: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0: 열정이 좋았죠. 좋았던 거죠.
1: 이제 20대였고
0: 젊음이었죠.
1: 네.
0: 네.
1: 그래요. 그렇게 이전 경력들로 쌓은 지식들이 가이드 일을 하는데 훌륭한 밑거름이 되었고 수입도 꽤 괜찮았다고 들었습니다.
0: 네.
1: 네. 그런데 어떻게 이제 방송국에 출근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0: 한참 신나게 가이드 일을 할 때,
1: 네.
0: 친구가 아리랑 방송에서 아나운서를 모집한다는 그 정보를 듣게 됩니다. 친구를 통해서.
1: 네.
0: 네. 그냥 뭐 스쳐 지나가

0: 그런 일이 아니죠.
1: 네, 그렇죠.
0: 네, 제 인생에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싶어서 저는 저의 이력서를 내보이고 면접을 봤는데 바로 캐스팅 된 것입니다.
1: 오,
0: 네,
1: 네.
0: 당시 그 태장님께서 가이드할 때랑 비교도 안 되는 월급인데
1: 네.
0: 어떻게 할 만하냐고 뭐 얘기를 했을 때
1: 네.
0: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인데 돈이 대수겠습니까? 이렇게
1: 아,
0: 하면서
1: 네.
0: 흔쾌히 출근을 하게 됩니다.
1: 네.
0: 네, 그리고 저는 밤 9시 이밤이소아요 프로를 맡게 됩니다.
1: 처음 맡은
0: 프로가
1: 프로그램이신
0: 이밤이소아요
1: 거. 오, 네.
0: 프로거든요. 태장님께서 원하는 그런 정감 프로 적임자였던 거죠.
1: 네.
0: 네, 그렇게 저는 취재, 편집, 사회 일체화란 형식으로 취재도 하고 편집도 하고 아나운서 일도 하면서 본격적으로 방송국 일에 뛰어들게 됩니다.
1: 네, 그래요. 혹시 이때가 이제 몇 년도신지 기억나시나요?
0: 2000년대
1: 아,
0: 초반이었죠.
1: 2000년대 초반.
0: 2003년, 네.
1: 네, 그래요. 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희 이제 방송 환경도 지금처럼 이렇게 우월하게 좋지도 않았고,
0: 네.
1: 사실 와서 망설이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0: 별로
1: 생각도.
0: 망설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1: 아,
0: 네.
1: 네.
0: 뭐,
1: 그래도.
0: 녹음을 해도 지금처럼 컴퓨터에 녹음을 하는 것이
1: 아,
0: 아니라,
1: 그렇죠.
0: 라디오, 네, 테이프에,
1: 네.
0: 네, 녹음을 하고 띄우고.
1: 아, 네.
0: 그랬었죠.
1: 그래요. 어찌 보면 저희가 늘 평소에는 하는 얘기지만 전혀.
0: 밤 프로를 하고 또 오후 4시 정보광장 프로를 맡게 되었는데요.
1: 네.
0: 네, 이밤이 좋아요 프로는 고정 게스트 외에 대낮도 아닌 한밤중에 래빈을 모셔야 하기에 정말 그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 그렇죠.
0: 네.
1: 섭외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0: 아유,
1: 네.
0: 그렇죠. 누가 무슨 자기 고민을 지인도 아닌 이
1: 네.
0: 방송에서 터놓겠다고 하겠습니까?
1: 그렇죠.
0: 하지만 태장님 요구가
1: 아,
0: 그러하셨거든요.
1: 네.
0: 네. 하지만 그 와중에 한 명, 두명 취재를 하여 방송에 나가고 여러 가지 감동적인 사연들이 청취자들의 심금을 울립니다. 애청자 한 분은 그분의 어머님께 그동안 아들 때문에 고생을 하셨다고 선물도 보내는 등 사회에 강렬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1: 네.
0: 네, 기자는 발로 뛴다고 당시 저는 취재 거리를 찾아 골목골목을 주름잡아 참으로 많이 누볐던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간판을 쳐다보고 저기에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 또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가도 사연이 느껴지면 바로 취재 모드에 들어가고, 네,
1: 네.
0: 그렇게 내빈들을 소비하기에 무진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1: 아, 네.
0: 네, 그래서 자주 들리는 그 신수리부 아줌마가 너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고 묻기까지 한 적도 있고요.
1: 네.
0: 네, 한 번은 그 꿈의 생방송실에 마이크를 마주하고 앉았는데 제 앞에서 대담을 펼쳐나가야 할 상대, 대빈이 없는 것입니다.
1: 아유,
0: 네, 꿈속에서도
1: 네.
0: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마 모든 기자분들이 공감할 화제이지 않을까 싶네요.
1: 네, 그렇죠.
0: 네.
1: 저희한테는 어찌 보면 악몽이나 다름없는 그런
0: 네,
1: 꿈이죠.
0: 그렇습니다.
1: 네. 항상 이제 또, 집중을 해야 하고, 네.
0: 네.
1: 방송의 그 시간도 지켜야 하고, 이런 예민함 때문에 또 이런 꿈도 가끔 꾸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요. 아나운서 일이 어찌

0: 또 입사한 지 오래지 않은 신입이라 네. 기쁜 일이지만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 네, 다행히 입덧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편이라 네. 티가 안 났고 그리고 제가 한참 배가 부를 때가 아. 한겨울이라 네. 두터운 옷을 입고 다니다 보니까 주위에서 6개월이 되도록 눈치를 못 챈 것입니다.
1: 아유, 네, 6개월이면 그래도 나름 배가 부르켰을
0: 그럼요,
1: 텐데.
0: 그럼요, 엄청 부를 때죠. 지금은 네. 뭐 임신을 하기 바쁘게 모두 또 얘기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1: 그렇죠. 네.
0: 네. 아이한테 굉장히 미안해요.
1: 네.
0: 네. 자, 그러다 여자의 촉감이 맞은 거죠. 태장님께서 혹시 임신한 거 아니냐 하셔서 그때야 이실 직과하고 주위 분들의 축하를 받으며 출산을 할 때까지 임신한 네. 몸으로 밤 프로와 오후 방송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1: 네.
0: 이 태교를 방송으로 한 거죠.
1: 아유, 네. 네. 몸도 힘든 그런 상황에서 네. 이제 또 출산할 때까지 네, 방송을 계속 이어가셨네요.
0: 네.
1: 그래요.
0: 내라 가슴에 손수건을 놓고 바꿔가며 네. 출근을 하다 보니까 유선염이 와서 고생했던 기억도 납니다.
1: 아이고.
0: 네, 원고를 통해서 그분을 묘해하고 또 방송을 하면서 사회자로서 그분의 또 다른 사연을 이끌어낼 수가 있기에 또 사전 비고는 필수고요.
1: 네.
0: 그리고 다음 사회자는 내빈들이 빠른 시간 내에 긴장을 풀고 방송에 적응을 하게끔 유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0: 네, 눈빛 하나, 손짓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며 끄덕끄덕 공감대를 이루어주어야 합니다.
1: 네.
0: 네, 그래야 그분도 저희한테 집중을 하게 되죠.
1: 그렇죠.
0: 또 너무 긴장해서 말을 잘 하지 못하는 내비는 우스개도 하고 사투리도 써가며 최대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어 네. 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술술 풀어나갈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1: 그렇죠. 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방송실에 오시면 긴장을
0: 그렇죠.
1: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0: 네, 네. 맞아요.
1: 그래요.
0: 그리고 이 방송국의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1: 아, 네.
0: 저희는 방송실 내에서 수시로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 밖에 계신 담당 편집과 교류를 합니다.
1: 네.
0: 네, 생방송이다 보니까 방송을 하면서 원고대로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추가 물음이라든지 또 버려야 할 질문이라든지 프로의 원만함을 위해서 최대한 눈치가 빨라야 하죠.
1: 네.
0: 네, 이렇게 게스트 사회자 편집 3인의 협력과 조화론 교류로 우리 좋은 세상 프로가 만들어집니다.
1: 네.
0: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동적인 사연은 함께 울고 웃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자는 상대방의 사연에 너무 몰입하면 안 됩니다.
1: 네.
0: 네, 그분의 눈물 버튼을 적정 시간에 눌러주지 않거나 흥분해서 이야기가 길어지면 40분이란 시간을 맞출 수가 없기에 수시로 시계와 원고를 번갈아가며 체크를 하고 대화의 주제가 샛길로 이탈하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1: 네.
0: 네, 또 원고를 작성하느라 취재와 편집에 심혈을 기울인 담당 편집의 로고가 헛되지 않게 물음 하나라도 허투루 보일 수가 없기에 40분 내내 신경을 써야 하죠.
1: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0: 공감하죠.
1: 네, 한마디 한마디 네, 네 너무 공감이 갑니다.
0: 네, 생방송을 하시는 네. 아나운서도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생방송이다 보니까 재채기나 기침이 나오면 잽싸게 마이크를 껐다 격언하를
1: 네.
0: 또 그대로 잘못 나갈 경우에는 생방송임을 리해를 시키고
1: 네.
0: 적당히 애드립도 치면서 무난하게 방송을 이어나가기도 하고요. 네, 사회자가 들을 경우에는 괜찮지만
1: 를 만나고 많은 인생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들이 계십니까?
0: 네, 제가 요즘 어림짐작 통계를 네. 내보니까 그동안 제가 만난 사람들은 학자로부터 의사, 변호사, 교원, 심리상담사에서 각종 분야에 종사하는 평범한 사람들까지 5천여 명을 아우르는 사람들을 만났더라고요.
1: 네.
0: 그중 수많은 감동적인 사연들을 만나고 울고 웃었지만요. 처음 이 밤이 좋아요 프로에서 애청자로 만났던 김봉숙 류봉 할머니와
1: 네.
0: 저희 프로의 공로자이신 한무길 선생님들과 같은 분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1: 네.
0: 네, 그분들의 선진적인 사적은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서 아시겠지만 사후의 유체 기증은 그분들이 선구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네, 오로지 류봉 정신 하나만으로 남을 위한 삶을 사시다. 마지막 길까지 1호 사업을 위한 헌신으로 인생을 마무리한 그분들의 사연은 지금까지 긴 여운을 남기고 저희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오후 4시부터 진행하던 정보광장 역시 선생님의 담당이셨는데요. 참 여러 가지 기억에 남는 일들이 당연히 많으시겠죠.
0: 네, 매일 4시부터 5시 40분까지

0: 3년간 진행되는 정보광장 프로는 아리랑 방송하면 많은 분들이 아, 부모나 직원 모집하고 집이랑 팔고 사는 그 방송, 아, 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프로그램이기도 하지요.
1: 그렇죠.
0: 네,
1: 네.
0: 그만큼 한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보 교류에 한몫한 프로그램인데요. 네, 매일 100통 넘는 정보를 받으며 그 정보들을 재빠르게 오차 없이 기록하며 초라한 분들과 소통을 해야 하는데 하도 많은 정보들을 100분 내에 쉬지 않고 전달하는 이 아나운서는 과연 어떻게 생긴 사람일까 궁금해서
1: 네.
0: 아침 일찍 방송국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네,
1: 그러셨어요.
0: 그런데 어떤 때는
1: 네.
0: 그래서는 안 되지만 100분 내내 방송실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제가 끄덕끄덕 졸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신기하게 손가락은 자판기를 두드리고 있고 저희 입은 정보를 내시는 분과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으로 아찔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1: 그렇죠.
0: 네, 애청자분들의 열정도 대단했습니다. 수많은 정보를 교류하느라고 고생을 한다고 직원분들과 사이좋게 나눠 먹으라고 찰떡 등편에 여러 가지 반찬들을 한아름씩 사들고 오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네. 그중 또 기억에 남는 분들은 제가 이 밤이 소하여 프로에 모셨던 분인데요. 중풍으로 병석에 누워 자립도 못하는 아내 대소변을 받아내며 90대 로모를 모시며 용하게 버텨오신 분이 드디어 회복된 아내의 호전 상황을 전하며 저의 정보광장 프로를 통해서 또 아들까지 결혼시키고 손주까지 봤다고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그런 사연도 있었습니다. 네.
1: 그래요. 다양한 또 사연들이, 네. 뭐, 얘기하려 하면, 치면, 뭐, 밤을 새도, 네,
0: 네.
1: 이어질 것 같은데요. 늘 노력하고 열심히 행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찾아온다고, 선생님께도, 목소리로만 청취자들과 만나던 때로부터 카메라 앞에 설 기회가 또 차려지셨다면서요.
0: 네, 2017년 4월 5일부터 저는 방송국 영도분들의 인정과 지지 하에 건강이 보인다 프로의 PD를 맡으면서 네, 편집과 사회를 담당하게 됩니다. 네, 취재와 편집 사회는 물론이고 의상과 메이크업 모두 절로 하는 등 들끓을 열정으로 중의와 심리상담사, 요리 전문가를 모시고 네, 2017년부터 네, 2021년까지죠. 도박 448개에 달하는 건강 지식들을 청취자분들께 전달하게 됩니다.
1: 그래요. 오랜 시간 동안 또, 건강 상식 잘, 전달을 하셨네요.
0: 네.
1: 그래요. 위에서 언급한 프로 외에도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하셨지 않습니까? 또 그동안 일을 하시면서 어찌 보면 가족과 이제 자녀분들한테 아쉬움과 미안함이 제일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바빴는지 제가 뭐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매주 일가는 468수 네, 청취자분들한테 선보였던 것 같고요. 네, 큰애 때도 뭐 큰애를 혼자 집에 두고 와서 애가 창문을 열고 엄마하고 불렀던 적도 있다고 나중에 얘기를 들었고, 둘째 때도 예방접종을 놓쳐서 뭐 수학교에 입학해서까지 마친 적도 있었습니다.
1: 아이고,
0: 네.
1: 뭐 미안한 마음이야. 또 전화를 하면
0: 네,
1: 어찌나 말할 수
0: 그럼요.
1: 있겠습니까? 그래요. 이제 퇴직하고 제2의 인생을 이어갈 또 시간인데 소망이나 계획 같은 것이 있으면 전해주실까요?
0: 네, 끝으로 좋은 환경에서 제가 꿈을 이루도록 늘 응원을 하고 밀어주셨던 아버지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고, 또 저희 좋아하는 일을 마음껏 하도록 지지를 해준 방송국 영도분들과 동료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시어머니와 친정엄마는 항상 두 손을 꼭 잡고 저의 차에 앉아 구경 다니기를 좋아하시거든요. 네, 아직까지 고동을 하실 때두 어머님 모시고 또 효도를 해드려야 되겠죠.
1: 그렇죠.
0: 네, 애들 뒷바라지도 끝까지 할 테고요. 또 아버지처럼 저도 책을 많이 읽고 뭐 나중에는 제가 평생을 또 사람들을 대하는 이런 직업, 대화를 하는 대담 프로 많이 했으니까 어머님들의 또 홀로 계시는 어머님들의 말동무가 되어주는 그런 직업을 하면 어떨까 요즘 구상 중입니다. 네.
1: 그래요. 지금까지 24년간 마이크 앞에서 뛰어난 전문성과 성실한 자세로 방송에 임했고 따뜻한 목소리로 청취자 여러분께 깊은 감동을 선사해 주신 김설아 아나운서님의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오늘 초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0: 감사합니다.
1: 네, 그래요. 이제 마이크를 내려놓고 아나운서 김설아가 아닌 김설아로 새롭게 펼쳐갈 제2의 인생 다시 시작되는 선생님의 여정에 진심으로 응원을 보내드리겠고요. 끝으로 또 선생님께서 작사하신 노래 둥지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허영실, 방송 담당의 조일광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후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습금평이 민영기업 좌담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민영기업이 발전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자. 2018년 11월 1일. 각종 위험과 도전에 맞서 우리는 의지력을 유지하고 자신감을 높이며 에너지를 집중해 자기의 일을 잘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총체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성장하고 있으며 주요 지표가 함량 구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불확정성이 뚜렷이 올라가고 경기 하방 압력이 다소 커져 기업의 경영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전진 도상에 필연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것들입니다. 어려움과 도전에 앞서 우리는 가지고 있는 유리한 조건으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대한 필승의 신심을 다져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나라는 발전의 탄력성과 잠재력이 거대하며 융통의 여지가 큽니다. 우리나라는 13억이 넘는 인구를 기반으로 한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신형의 공업화, 정보화, 청진화, 농업 현대화가 동반 성장하는 단계에 처해 있으며 중등 소득층이 늘어나면서 소비 고도화의 수요가 대량으로 잉태되고 있으며 불균형한 도농 간 지역 간 발전 속에는 상당한 발전 공간이 잠재해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나라는 비교적 훌륭한 발전 조건과 물질적 기반을 가지고 있고 세계적으로 가장 완비한 산업체계와 끊임없이 강화되는 과학기술 혁신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저축률이 여전히 비교적 높은 수준입니다. 셋째로 우리나라는 인적 자본이 풍부해 9억이 넘는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등교육을 받았거나 전문 기능을 갖춘 인재가 1억 7천만 명 이상에 달하고 대학 졸업생은 매년 800여만 명에 달해 노동력의 비교 우위가 여전히 뚜렷합니다. 넷째로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넓고 토지의 총량 자원이 풍부하며 토지를 집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막대해 경제 발전에 훌륭한 공간을 제공해줬습니다. 다섯째로 각 측면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은 건전하고 안정적인 기본 국면이 변하지 않았고 질 높은 발전을 뒷받침해주는 생산 요소와 조건도 변하지 않았으며 장기적으로 안정된 가운데 양호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총적 추세도 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요 경제체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은 여전히 세계적으로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섯째로 우리나라는 독특한 제도적 우월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는 당내 확고한 령도가 있으며 역량을 집중해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정치적 우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해

발전의 원동 력이 끊임없이 방출되고 있고, 거시 쪽 조절 통제 능력이 끊임없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면 세계 경제는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평화와 발전은 여전히 시대의 조류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1, 2, 3분기의 수출입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해 주요 무역 동반자와 수출입 무역 총액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일대일로 공동 건설이 착실하게 추진됨에 따라 우리나라와 일대일로 연선 국가의 투자 무역 협력도 빠르게 추진돼 우리 외부 경제 환경에서 새로운 포인트로 빛을 발했습니다. 총적으로 우리가 확고한 전략적 의지력을 유지하고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는 총체적인 업무 기조를 견지하며 공급 측의 구조적 개혁을 주선으로 개혁 개방을 전면적으로 심화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기필코 질 높은 발전의 궤도에 빨리 들어서서 더욱 밝은 발전 전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이기명, 방송 담당의 김영아였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태옥 작사 백희남 작곡의 고향의 강이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사입니다. 두만강 거슬러서 그림 같은 700리길, 선봉령 깊은 산속 터널 지나 찾은 백산, 친구된 손님들과 얼싸안고 돌아가니 민송도 너울너울 백도라지 춤을 추네. 고향의 강이여 기쁨 싣고 흘러흘러라. 산과 물 이어지듯 우리 인연 영원하라. 한철호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최옥 작사 백희남 작곡의 고향의 강렬을 한철호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간을 마칩니다. 동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오늘 시간에도 로신 선생님의 산문집 아침꽃을 저녁에 줬다에 수록이 된 산문 자질구레한 일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질구레한 일. 지금은 연부인이 할머니로 된 지 오래다. 증조모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아직 젊었을 때 그녀에게는 나보다 서너 살 위인 아들이 하나 있었다. 그녀는 자기 아들에게는 엄하게 굴었으나 다른 집 아이들에게는 사뭇 인자하여 무슨 일을 저질러도 부모에게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집 부근에서 놀기를 무척 좋아했다.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겨울에 물독에 얼음이 얇게 끼면 우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얼음을 먹으며 놀았다. 한 번은 심씨네 넷째 부인이 보더니 큰 소리 쳤다. 먹으면 안 돼! 배탈 난단 말이야! 그 소리를 들은 어머니가 달려나와 우리를 야단치면서 반나절이나 놀지 못하게 하였다. 우리는 서로 책임을 밀다가 그 죄인이 신부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리하여 그 후부터는 그에게 존칭을 쓰지 않고 배탈이라고 별명을 지어불렀다. 그러나 연부인이라면 절대 그런 그 책에는 집이 그려져 있었고 두 사람이 옷을 다 벗고 마치 싸우는 듯 했지만 하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말을 바꾸는 것이었다. 비록 그랬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그의 집 부근에서 놀기 좋아했다. 가령 머리를 부딪혀 혹이 났다고 하자. 어머니를 찾아가면 경해야 한바탕 욕을 먹고 약이나 바르고 말 것이고 중하면 약도 발라주지 않고 알밤을 먹거나 꾸중을 듣기만 한다. 하지만 연부인은 절대 꾸짖지 않고 즉시 소주에다가 밀가루를 익여서는 상처에 발라준다. 이렇게 하면 아픔을 덜 수 있을 뿐더러 상처 자국도 남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도 늘 그녀의 집에 가서 놀았다. 하지만

아이들과 노는 것이 아니라 연부인이나 그의 남편과 한담을 하기 위해서였다. 그 무렵 나는 보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들이 많아졌고 사고 싶은 것이 많아졌지만 돈이 없었다. 어느 날 그런 이야기가 나오자 그녀는 어머니의 돈을 가져다 쓰면 되지. 아무래도 내 것이 아니겠나? 고하였다. 내가 어머니한테는 돈이 없다고 하자 그녀는 그럼 장신구를 가져다 팔라고 하였다. 내가 장신구도 없다고 하니 그녀는 그거야 내가 주의해 살피지 않아 그렇지. 큰 궤거나 서랍 구석구석을 찾아보면 틀림없이 진주든 뭐든 있을 거야 라고 하였다. 그런 말을 듣고 보니 무척 이상해져서 나는 다시 팔기를 끊었다. 그러나 때로는 정말 큰 궤를 열어보고 구석구석 뒤져보고 싶은 마음이 일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나는 내가 집에서 물건을 훔쳐 내다 판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야말로 찬물을 뒤집어 쓴 듯한 느낌이었다. 소문의 출처에 대해 나는 알만했다. 지금 같으면 발표할 때가 있다면 그 헛소문을 지어낸 자의 정체를 밝히기라도 할 것이지만 그때는 너무 어렸는지라 헛소문을 들으면 마치 자기가 진짜 죄를 지은 듯 사람의 눈이 무서웠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것이 죄스러웠다. 좋아. 그렇다면 떠나자. 하지만 어디로 갈 것인가? S성 사람들은 너무 익숙해서 똥집까지 훤하니 말이다. 좀 색다른 사람들, S성 사람들이 싫어하고 멀리하는 사람들을 찾고 싶었다. 한문 외에 서양 말과 수학 같은 것을 가르쳤다. 그것은 이미 비난과 공격의 대상이 되었고 성현의 글을 읽는 수재들은 사서에서 구절을 그려모아 이 학교를 헐뜯는 팔고문을 지을 정도였는데 그 팔고문은 곧바로 전성에 퍼져 사람마다 재미있는 화제로 삼았다.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언제나 즐거운 만남이 되기를 기원을 하면서 명작을 만나다 여기에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당선자 진행의 김혜원이었습니다.

사람과의 인연에 대해서 참 얼마나 중요한 건지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람과의 인연은 본인이 좋아서 노력하는데도 자꾸 힘들다고 느껴지면요, 인연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될 인연은 그렇게 힘들게 몸부림치지 않아도 이루어지거든요. 네,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하는 인연이라면 그냥 놓아주는 것도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요. 네, 잘 가꾸어 가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음악의 향기에서 들을 첫 곡입니다. 김선희 가수의 그리움.

그 믿음들이 봄에 꽃을 피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음악과 함께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정성 가수의 노래입니다. 아리랑 멜로디.

모습의 음악의 향기. 오늘 이 시간에는요, 프란츠 요제프 하이든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오스트리아 빈의 훌륭한 궁중 작곡가 전통을 잇는 프란츠 요제프 하이든은요, 진정으로 사랑받는 최초의 고전주의 음악가였습니다. 오스트리아 로라우 마을에서 가난한 노동자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어렸을 때부터 뚜렷한 음악적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이든은 1759년부터 1761년까지 모르친 백작의 궁정에서 일했지만 백작이 파산하면서 다른 음악가들과 마찬가지로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헝가리 왕자 파울 안톤 에스터하지에게 고용이 됐습니다. 그 후 거의 평생 동안 에스터하지 조택에 머물면서 하루에 8시간씩 작곡에 매진했고 매주 열리는 오페라와 교향곡 공연 등 조택에서 행해지는 모든 음악 활동을 관리했다고 합니다. 하이든의 일과가 고되게 들리지만요, 그만큼 음악가로서 이룬 성과는 놀랍습니다. 그는 교향곡 104곡, 현악 사중주 68곡, 피아노 소나타 47곡, 오페라 26곡, 오라토리오 4곡 외에 중간에 소실된 수백 편의 곡을 썼습니다. 하이든은 교향곡의 전형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교향곡은 다양한 템포

고의 악장 3개에서 4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현악기와 4개 또는 5개의 관악 파트. 이탈리아 로코코 작곡가들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서 직접 개발한 악기 팀파니로 진행이 됩니다. 하이든은 현악 4중주 구성을 현대화시킨 공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제1 바이올린이 독주를 하는 대신 멜로디와 주요 테마를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파트로 분산해서 서로 조화롭게 진행이 되도록 했습니다. 네, 인생의 후기에는 런던과 빈을 오가면서 지내면서 높은 완성도를 가진 오랜 세월에 걸쳐 연길이 보존될 교향곡과 현악 사중주곡을 작곡했습니다. 또한

네, 심리학에는 한 가지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이루고 싶은 모습을 마음속에 그린 다음에 충분한 시간 동안 그 그림이 사라지지 않게 간직하고 있으면 반드시 그대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만큼 깊게 생각을 하고 정말 간절히 원하면 내가 또 행동에 옮기게 되고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듣겠습니다. 변강가소의 노래입니다. 연변영빈가.

세상은 복잡하고 너무 빨리 변해서 절대 예상대로 되지 않습니다. 대신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멋진 실수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수도 자산이라고 하잖아요. 네, 대신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멋진 실수를 통해서 배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음악의 향기 계속해서 들으실 노래입니다. 임향숙 가수가 부른 노래 행복의 락원.

연결종합방송 조선어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결종합방송 조선어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0: 11点半，别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0: 零点三十分，你在等着谁的信息？对着星星就说你的心里话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0: 现在是清晨五点半，为了比别人多吃两包辣条，起床吧，巨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一百年有多少绝人之路都被你